0: Toronto.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자, 여기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3: 어, 그래요? 뭐죠?
2: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3: 아, 맛집 리스트. 아,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2: 도상면?
3: 산시 송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2: 오. 오케이, 오케이.
3: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2: 천안에
3: 부탄 식당이라고 흑염소 집이 있거든요.
2: 흑염소
3: 무침 부탄 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2: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3: 네.
2: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3: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2: 여기는
3: 맛있어요.
2: 복날 가야겠다.
3: 복날.
2: 완전 땀
3: 아, 맞아요.
2: 흔들고 이럴
3: 그때
2: 때
3: 또 고향탕으로 갓으로 갔어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2: 어, 누룽지 탕
3: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2: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은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2: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0: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
1: 아, 먹을 그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맞춤형이네.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 내공발.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2: 식당 진짜 크다.
0: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모...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네. 와.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새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4: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거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딱 좋다.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 그치? 닭볶음탕이랑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2: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예.
0: 이 자리에서만?
1: 이 자리에서만.
0: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예.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나지 6년 만에 지은 거 같아. 대박이다.
0: 여기 완전 폐허였을 거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이야.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땐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세 명 먹어요. 근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0: 대자.
1: 대자. 대자.
2: 안녕하세요.
3: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2: 20분이요?
3: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닭죽이는 나고 안 익어요. 아,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3: 좀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었네.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1: 이게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2: 나도 바로 여시네요.
0: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0: 20분 못 기다리네.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은 진짜 혼난대.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잖아.
3: 이야.
2: 이야.
4: 색깔이 좀 빨갛다.
0: 겁나게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5: 네. 한 줄게.
2: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먹게.
1: 대전 분이세요?
5: 와, 한창이요.
0: 와.
1: 순창?
5: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라고?
5: 네. 겁나게 맛있었어.
1: 겁나게 맛있어? 순창이도 맛집 많은데?
5: 안에도 또 고기는 고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은데.
0: 맞아.
1: 아니, 세 분 다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5: 아니요. 저만 순창 좋아하고 나는 고.
1: 고은 국님은?
2: 원주요?
1: 아, 용비.
6: 아, 네, 안녕하세요.
1: 국님 셰프. 아, 여기 또 경상도에 도셨네.
6: 가까워요. 지금
1: 대구에서. 아니,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시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혹시
0: 네.
1: 애칭 있나요?
0: 애칭이요?
1: 아.
0: 남편이랑요?
1: 아하.
0: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뭐라 불러요?
0: 그냥 자기야. 아,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요?
0: 보호자.
1: 뭐야?
0: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0: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1: 네. 근데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0: 보호자 너무
1: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태토니까.
0: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1: 어, 네가 태토야.
2: 완전 그러니까.
1: 남편은 뭐라고 적어놨을까?
0: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1: 그런 말도 해?
0: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적어놨어요.
1: 하루에 한번 공주님으로
0: 네.
1: 해라?
0: 예.
1: 남편 자랑 좀 해봐.
0: 남편이요?
1: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얼굴만 할 수 있는 거 알겠고.
0: 아주 많이 다정하고.

0: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1: 그럼 남편하고 네.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0: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1: 무거웠어?
0: 안 무거웠어요.
1: 근데 그건 오버 아니에요?
0: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잖아.
1: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작은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고 아니었을까?
0: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40분을 그렇게
2: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1: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0: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3: 진짜로? 네.
2: 그러니까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1: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0: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1: 이거 뭐 처음 알겠네?
0: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0: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1: 열었는데?
0: 네. 꽃이랑 음악이랑 그런 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저 리액션이요.
0: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4: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0: 우와! 다 익었어. 우와!
1: 우와! 냄새!

0: 아, 근데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1: 예. 응.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아, 파 맛을 아는 분이네요. 닭 다리파, 퍽퍽파.
2: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네?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지.
2: 두 분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3: 감자.
0: 파를 싸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왔어.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2: 와.
0: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0: 왜요?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서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붙였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와. 장맛이 죽. 와. 국물 1등이다. 와.
0: 고추장맛.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도리탕.
1: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도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3: 진짜
0: 감칠맛이 있고.
3: 딱 맛있다는데.

0: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1: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2: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3: 진짜.
2: 정말. 어, 진짜.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1: 사실 고추장을 자꾸 당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2: 그러니까 구수한 장맛이 일품이네. 아.
1: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3: 야,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을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2: 근데 이거는
1: 장맛이.
2: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3: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깔끔하다.
2: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3: 싸먹어, 싸먹어야지.
2: 진짜 맛있다, 여기.
1: 파가 맛있다, 진짜.
2: 파 맛있지? 파가 달아.
1: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거 어때요?
2: 파스타다.
1: 파스타다 먹는 거 어때요? 그 파스타다 그 소고기 먹는 거 같이 되게 달아요.
3: 부드러우니까.
1: 어, 파가 킥이네, 진짜.
0: 파가 40kg.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4: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0: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4: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드실 때.
2: 파는 정말 달아.
1: 파가 어쩜 이리 달지?
3: 그러니까.
1: 신기하다.
3: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세요.
2: 근데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3: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싸먹으니까.
1: 싸먹으면 되니까.
2: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아.
1: 아, 진짜 맛있다.
2: 아우, 파랑 장이 킥이야.
3: 파를 크게 썰어준 이유가 있네.
2: 그지?
1: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3: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2: 아, 튀긴 다음에
3: 구워서.
1: 생닭을 안 해요?
3: 네. 그러니까
1: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3: 아, 그쵸.
1: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2: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야 되잖아요.
2: 아우, 감자가.

0: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1: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0: 프로그램을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계획.
1: 네, 와.
2: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1: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0: 집에서는 닭도리탕 안 해먹었어요?
3: 그냥 국찌개 뭐 이런 거.
1: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3: 네.
1: 된장찌개,
3: 된장찌개, 찌개, 뭐 순두부찌개?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1: 미역국도 해?
3: 네.
1: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3: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1: 아.
3: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1: 아.
3: 끓일 때 써요.
1: 육수했어.
3: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어.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1: 왜?
3: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1: 진짜 찬물 깨지네.
3: 네, 그런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1: 미지근해서
3: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1: 국간장 살짝.
3: 네, 그리고 참치액.
1: 참치액. 네. 이렇게 하면 끝?
3: 네, 끝.
1: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3: 진짜?
0: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1: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3: 그렇네.
0: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2: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1: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2: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0: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밥이에 부터.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볶음밥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그러니까. 게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그치? 볶음밥.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0: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야, 모든 게 장맛.
2: 아.
1: 아,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그냥 파랑 김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을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와. 맞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쏟았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sis Cosmetic, which has suggest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Also,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bioprocessing stages. And we explore Living Life, a provider of protein shakes that have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I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I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확보, 납기 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3: 크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 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3: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2: 저희 E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5: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6: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7: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 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8: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점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9: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10: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5: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Living Life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헬스업,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로맨스를 가득한 도시입니다.

0: 이 인제가 자연이 훌륭한 곳이어가지고 막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거의 백여개가 되거든요. 인제가 막 숲과 산, 막 강, 대자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 컨셉. 여행이 아니라 탐험.
1: 뭐, 아우, 잠깐만, 머리.
2: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1: 어우,
2: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상중이니까. 와,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0: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3: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아무나 올 수도 없어요. 바람 막 보니까 진짜 시원해요. 와.

0: 아, 잠깐만요. 아, 공기 너무 좋다.
1: 벌써 자연의 향이 나죠.
0: 네.
1: 인제는 많이 와보셨어요?
0: 인제요?
1: 네.
0: 작년에도 왔지만 인제 또 왔슈.
1: 이제 또 왔슈.
0: 그나저나 우리 원준쌤, 네. 첫 번째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저 지금 기대되거든요.
1: 이 인제가 자연이 훌륭한 곳이어가지고 막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거의 100여 개가 되거든요.
0: 혹시 지금 등산하는 거예요?
1: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네. 숲을 걸어볼 건데.
0: 여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2: 저 지팡이 찍고 가면 도움이 되시는.
0: 지팡이요?
2: 네.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0: 네. 잠깐만요.
1: 네.
0: 오늘 약간 쉽다면서요. 지팡이를 벌써.
1: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네. 숲길이고 야트막한 산을 걸어가지고,
0: 네.
1: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0: 자, 일단 키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이게 딱 높이에 네. 맞아야 이제 편할 테니까.
0: 전 살짝 이거 좀 꺾인 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살짝.
0: 좋다.
1: 키가 크니까.
0: 네.
1: 네, 긴 거.
0: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너무 큰 거. 여기가 이제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라고 와보셨죠? 인제 와보셨으니까.
0: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네. 원대리 자작나무.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네. 네, 그래서 인제에서 워낙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첫 스팟으로 정해봤고요. 제가 그 컨셉을 인제가 막 숲과 산, 막 강, 대자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0: 네.
1: 우리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 컨셉, 여행이 아니라 탐험.
0: 좀 뭐 이거 그려야 되나?
1: 근데 일단 그거에서 네. 탐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가시죠, 인디아나 존스.
1: 인디아나 존스.
0: 아, 공기 좋다.
1: 공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숨할 때마다
0: 네.
1: 막 건강해진 느낌.
0: 그냥 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천연 공기청정기가. 첫 시작은 좀 더웠거든요.
1: 네.
0: 올라오면서부터 뭔가 되게 쾌적해지고
1: 네. 점점 이게 위에 우리를 딱 가로막아주는 나무들이 더 생기고. 근데 딱 요 인제 요 숲이
0: 네.
1: 인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자연이 딱 감싸주고 네. 어딜 가나 푸른 공기가 펼쳐지고
0: 근데 여기서
1: 네.
0: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되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그쵸.
0: 공기가 좋으니까.
1: 그리고 이 와중에
0: 네.
1: 저희가 전망대까지 딱 도착했어요.
0: 여기였구나, 전망대.
1: 예, 저희가 지금 30, 40분 고생한 보람을.
0: 전망대.
1: 제가 신성 씨를 위해
0: 예.
1: 준비했습니다.
0: 이
1: 자연이 준비했지만.
0: 이 숲세권.
1: 예, 숲세권.
0: 숲세권. 와. 저는 바람 불 때 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1: 이런 곳 살면 네. 눈뿐만이 아니라
0: 네.
1: 귀도 쫑긋해가지고
0: 바로 낮잠 잘 수 있어요.
1: 근데 멋있긴 멋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작나무가 이렇게 많이 쫙 펼쳐지는 곳은 없거든요.
0: 왜냐하면 자작나무가 이게 겉에 껍질이 하얗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지금 막 엄청 이 폭염더위에 나무를 딱 보면은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1: 그쵸.
0: 설경을 보는 느낌.
1: 그렇죠.
0: 겨울인 느낌 약간.
1: 여름 속에서 겨울을 느끼듯이.
0: 네네. 네.
1: 근데 지금 여기만 해도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숲에
0: 네.
1: 총 자작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0: 지금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거예요?
1: 퀴즈입니다.
0: 잠깐만요. 일일이 다 세볼 수가 없고.
1: 일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네. 걸어 올라오면서도 중간중간 있었고.
0: 그걸 다 포함해서 인 거예요?
1: 예, 막 이 숲에 저 너머에 쫙 펼쳐지거든요.
0: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1: 다 합치면.
0: 워낙 크니까
1: 네.
0: 한 5만 그루 정도 되지 않을까.
1: 그거에
0: 네.
1: 10배도 넘어요.
0: 50만 그루라고요?
1: 69만 그루가 있대요. 69만 그루가 있대요.

0: 와, 그건 지금도 사실 여기서 또 태어나는 이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만 그루 정도 되겠네요.
1: 뭐 계속 뭐 조금 조금씩 그 숫자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야. 10만 단위니까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네. 이런 자작나무 숲은 흔치가 않습니다.
0: 원래 보통 자작나무 하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는 게 특성인데
1: 그렇죠. 하늘을 향해 쫙 뻗어 있죠.
0: 지금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1: 그렇죠. 이 앞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게 나.
0: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딱 문처럼.
1: 당연히 뭐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 아니실 거고.
0: 저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까무러친 거예요, 이거 지금?
1: 신성치 왔다고? 네.
0: 그래도 원준쌤이랑 같이 왔다고.
1: 네. 네.

0: 인사.
1: 우러러 보려고 그러고.
2: 아, 우러러 보는 네, 건가요, 오히려?
1: 어, 오셨다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휘어진 게요?
2: 그러니까 뭐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1: 어, 어디 계세요?
2: 숲 해설가님이 계셔가지고. 네. 예. 네, 딱 봐도 아. 전문가 포스.
1: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3: 잘 오셨습니다.
1: 아,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전망대에서 네. 자작나무를 보면서 네. 막 휘어있고 그래가지고 네. 앞에 두 그루가 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네. 연리지처럼
3: 인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막 윙처럼 예, 예, 예. 돼가지고 예, 예, 예.
3: 나무가 쉰 이유는 네. 2021년도에 강원도는 12월 달에 열흘 이상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러다가 한파가 오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죠.
1: 아,
3: 그래가지고
1: 맞아요.
3: 비하고 눈하고 합치니까 이게 얼음이 되면서 한파가 무게야. 오니까 아. 무거운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나무가 일찍 휘었어요.
1: 아~
3: 근데 저게 다시 원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저렇게 있고 지금 뭐 여기 저희 직원들이 가진 노력을 해서 지금 원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아~ 지금 상태에서는 네.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할 거다라는 정도의 지금 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뭐 일이지만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예술성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보면서 야 되게 멋있다.
3: 예. 그래서 네. 인사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3: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을철에 노랗게 단풍 들었을 때 아름다움과 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네. 그거는 진짜 환상의 세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 하지만 초록과 어우러진 여름도 멋있습니다.
3: 멋있어요.
1: 한국이 좋죠. 네. 푸릇푸릇.
2: 여기 앉을 때도 있네요.
3: 어, 예, 예. 여기 앉으시면 제가
2: 아, 그래요?
3: 예, 전반적으로 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다.
3: 자, 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1980년대 중후반에 전국적으로 솔잎파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1: 네.
3: 전국적으로 소나무를 많이 죽이게 됐습니다.
1: 아.
3: 그래서 이 원대리도 138헥타르라는 면적 지역에 소나무를 전부 벌채를 하게 됐어요.
1: 아, 다 뱉구나.
3: 예. 예.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걸쳐가지고 무려 69만 줄을 갖다가 여기다 식재를 해갖고 아. 만든 숲이고 별바라기 아. 숲은 92년도. 그러니까 예. 얘들의 나이는 현재 34살짜리들입니다.
1: 아, 나무들이요?
3: 예.
1: 34살?
3: 예. 원래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뿌리가 깊게 밑으로 박히는데
1: 네.
3: 이렇게 심어준 식재를 했을 때는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1: 아, 옆으로요?
3: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바람에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가까이 놔뒀다라는 것도 아~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하고 우리하고 역사에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천마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천마도요?
3: 예, 예. 그 73년도에 신라의 한 고분에서 뭐 말다래가 발견돼 천마가 그려져 있다.
2: 천마총.
3: 천마도가 발견된 게 천마총이죠.
1: 아.
3: 예, 그래서 그거를 자작나무에 그려.
2: 아, 맞아요. 그 위에 그렸어요.
3: 예, 예.
2: 아, 맞아요.
3: 가로 73cm, 세로 58cm, 두께 6mm의 자작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판으로 만들어서
1: 맞아.
3: 제작을 했고 1300년이 넘도록 얘가 썩질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만져보셔서 아시지만은 자작은 맨질맨질한 게 베틀린이라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큐틴이라는 천연 방부제가 있다 보니까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신분증이 뭐죠?
1: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증이죠.
1: 네.
3: 조선시대 때 뭐죠?
1: 그 저기 그 호패.
3: 호패죠.
1: 네.
3: 호패를 만든 나무가 또 자작나무.
1: 아, 이게요?
3: 예.
1: 아, 오랫동안 보존이 되니까.
3: 예, 예, 그렇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또 와, 약간 뭐 그 뭐지? 랩 씌우는 거죠.
2: 네.
1: 되게 막
2: 맨들맨들한 종이 같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여기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1: 아, 오는 내내 눈이
2: 네.
1: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2: 그렇죠. 눈이 호강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1: 네.
2: 좀 약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조금 좀 쉴 타임이 좀 필요해요.
2: 네, 근데 마침 또 있네요.
1: 아이고.
2: 시원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여름이라서
1: 아.
2: 아직 열기가 좀 있어요. 밑에 샀잖아요.
1: 아, 우리 아까 얼음컵 샀잖아요.
2: 지금 딱 꺼낼 타이밍입니다.
1: 아, 얼음을 좀 먹을 시간인가요?
2: 네. 네, 여기 아까 주차하면은 상품권을 주시는데 예, 근데 요새 네. 이제 지역에서 입장권을 사면은 이제 교환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사회에 환원, 그 지역 사회에 네네.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
1: 와, 많이 좋아졌다.
2: 네. 날씨 덥다고 하셨으니까
1: 네.
2: 얼음을 살까요? 얼음 사서 그런 네네네. 때를 위해서 네. 이 보냉백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1: 어우 시원하다.
2: 그다음에 그냥 먹으면 안 되겠죠.
1: 뭐 또 있어요?
2: 제가 또 깜짝 준비했습니다.
1: 술이에요?
2: 아닙니다.
1: 뭐예요?
2: 인제가 오미자가 유명해요.
1: 알죠? 예. 오미자.
2: 이 오미자가 일교차가 커야지 좀 재배가 잘 되거든요.
1: 시고 달고 막 쓰고 예. 뭐 떨고 막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이
2: 맞아요.
1: 오미자.
2: 근데 인제가 네. 이 오미자 재배하기 딱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특산물이 오미자라서.
1: 안 그래도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회복 뭐 짱이에요.
2: 그렇죠. 또 이렇게 당을 또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2: 조금 더.
1: 네.
2: 짠.
1: 그럼요.
2: 만남을 축하해요. 네.
1: 아우 달다. 이 맛이에요. 오늘은 다섯 가지 맛이 아니라 네. 달고 상큼하고 두 가지 맛. 이미자.
2: 이미자.
1: 이미자.
2: 이미자.
1: 동백아가씨.

0: 근데 어릴 때 이런 데서 막 뛰어노셨을 거 아니에요?
1: 거의 뭐 터전이었죠. 뭐 시골 살았으니까 매일같이 뭐 산에 가서 막 사슴벌레 잡고 장수풍뎅이
0: 이런 데
1: 잡고
0: 막 가재 잡고
1: 가재 잡고 네. 막 도롱뇽 잡고 막 그랬었죠.
0: 그러면 약초 이런 것도 많이 아세요?
1: 약초요? 많은데. 다니면서 그런 것도 막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뭐가 있나 여기에는? 어? 잠깐만. 와 여기 당귀 있네요. 당귀. 야 이거 따가지고 그 막 쌈밥에 싸먹으면은 그렇게 입맛이 당겨요.
2: 아 그래서 당귀.
1: 예 이거 당귀 당귀. 야
3: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야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1: 예.
3: 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거. 그거 만지면 심하면 안 돼요 그거.
1: 당귀 아니에요?
3: 예 당귀 아니에요 당귀 아니에요 이거는.
1: 어?
3: 이건 독초예요.
1: 오. 어, 진짜로
3: 맞아요. 뿌리가 약재로 사용하는 건데.
1: 네, 이거 뭐예요?
3: 아, 이게 초라고 하는 그 각시퉁꽃. 예, 그거예요.
1: 아, 이게 아~ 각시퉁꽃이었구나.
3: 예, 옛날 이제 네. 약이 없고 그랬을 때는 이제 상비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맥가술 마취제.
1: 예. 아, 어? 예. 잠깐만요.
3: 뭐 그런 것도 사용했고.
1: 어, 잠깐만요.
3: 아, 예, 상관이 없어요.
1: 소리 지금 듣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예,
3: 만져도 상관 없어요.
1: 아, 그래요?
3: 근데 산에서는 네. 이 비슷한 종류의 약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물도 그렇고 다양하고 버섯도 그렇고.
1: 어 그러면은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10만
0: 군인 군인 아니에요?
3: 아 군인 아닙니다. 아니네요. 저는 이제 여기 마을에서 거주하는 네. 약초꾼 겸 인재군에서 환경미연 예, 아~ 환경직 공무 일을 학창 시절에는 이제 검도 선수.
0: 아 그래서 뭔가 예. 이렇게 딱 가나가 있으시구나. 예.

0: 예, 그럼 예. 지금 저기 있는 뭐 하고 계신가요?
1: 무사기간이랑 네. 좋은 영물을 좀 채취하는 게 도와주십사 하고 이제 예. 산신령한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거죠.
2: 그럼 이제. 저희도 온 김에 좀 예의 좀 갖춰도 될까요?
1: 아유, 네.
3: 그럼 오늘 이게 약속 하실 때 저희도 살짝 구경하고 쫓아.
1: 아 그럼요, 그럼요.
3: 근데 예. 저희 같은 일반인도 산에서 이런 걸
2: 가능한가요?
1: 하신다면은 뭐 열심히 한번.
2: 저희도 오늘 신받다 한번 외쳐봐야 예. 되는데.
3: 산삼도 있겠죠?
1: 장담은 못합니다. 네. 장담은 못해요. 산에 있는 네. 재물은
2: 주시는
1: 예, 만큼.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욕심을 버려야 돼요.
3: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제 산신령님한테 예의도 갖췄고 이제 슬슬 이제 산행 한번 해보시죠.
2: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예. 정말 우리 선생님 뒤만 졸졸졸 예. 따라다니면서
3: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2: 배우기도 하고.
3: 네.
2: 자 한번 캐러 가볼까요? 한번?
3: 네.
2: 아 맞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지.
4: 하지만 사람이 자꾸 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2: 살살 그냥 뭐 이렇게 네. 뭐.

0: 산딸기.
1: 은은한 또 단맛이 나네요. 막 예. 엄청 달고 이러진 않지만.
2: 산딸기의 예. 매력이 그 약간 뭐랄까
0: 씨앗 있잖아요. 예. 씨. 그거 씹어 먹는 재미.
1: 괜찮은데?
0: 달달하네요. 네.
1: 그것도 식감이 있어요. 네. 다시 가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0: 지금 현기증 나고.
3: 뭐 아우 잠깐만 머리
1: 어, 잡아, 왜
3: 머리
0: 어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니까 와
1: 이 아,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게 야. 지금 가장 편한 거예요 지금
0: 이게 편한 거예요
1: 예
0: 저 죽을 것 같은데
1: 근데 이런 길을 알고 가시는 것도 놀랍네요
3: 와 이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어우 같이 가요
1: 거의 다 왔어요
3: 와
1: 와, 진짜 잘 가신다.
3: 와,
1: 앞에

0: 여기 돌이 좀 습한 곳이라서 돌 밟을 때 예,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1: 잠깐. 예.
2: 와, 이게 다치신 적은 없어요?
0: 아, 수도 없이 다쳤죠. 뭐 나무에서 예, 나무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혼자 온 적도 많아요.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 산을 탈까 막 그런 거. 네, 예, 혼자 막 그런 생각도 한
1: 지금 제가 많아요. 지금 그 생각 하고 있거든요. 야. 잠깐만. 이쪽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여기서.
0: 예.
1: 와. 자. 어우, 여기 딱. 야. 진짜. 와.
0: 와, 지금 아이고, 머리 어떻게 네. 이거.
1: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산삼이고 뭐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와. 우리 선생님도 초행길 때 저희처럼 네. 이렇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이걸 놀이로 생각하면서 다녔죠. 아, 왜냐면은 예, 이게 왜냐면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네, 놀이터 여기, 삼아서 네,
0: 여기 토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2: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약초 캐시고 이런 길도 다 개척하신 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 주위의 분들한테 배우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진짜 약초꾼 10만이 그런 분들이랑 동행을 하면서 또 이제 또 배웠죠.
1: 이런 걸 막 캐시면서 막 다니시다 보면은 위험 요소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뭐 돌 낙석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나무도 또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나무를 네. 탄다고?
0: 나무에서 또 달리는 또 임산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버섯이나 아,
1: 그 저기 겨우살이.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죠.
0: 예, 겨우살이. 네. 그다음에 잣도 있고.
1: 예, 뭐 말굽버섯도
0: 예.
1: 있고.
0: 예, 뭐 상황버섯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나무 꼭대기 제일 최상부에 이제 있으니까 네. 올라가야 부득이하게 또 목숨 걸고 또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그럼 해충도 많을 거 아니에요. 벌도 있고 뱀도 있고.
0: 예,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벌이더라고요.
1: 벌.
0: 예, 예 왜냐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른 뱀, 그 뱀이나 그런
1: 피하거든요.
0: 거, 예, 인기척 나면 도망가요. 근데 이 벌은 인기척 나면 그냥 와서 쏴버리니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1: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네, 뭐라도 네. 조금 그렇죠. 수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2: 가보시죠 또.
1: 가시죠, 네. 가시죠. 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0: 네.
1: 야, 진짜 험하다.
0: 이렇게 지금 계곡을 끼고 굉장히 네. 습하잖아요.
1: 네.
0: 땀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곳이 여기서 자생하는 많아요. 약초가 또 따로 있어요. 또
1: 네.
0: 지금 가장 많이 나올 시기인데 네. 한번 찾아보도록.
1: 왜 뭐가 나오나요? 이런 데서는?
0: 동충하초라고 동충하초 중에서
1: 그거잖아요. 그 벌레
0: 예, 예,
1: 그
0: 맞아요.
1: 몸에서 기생하는 버섯.
0: 예, 예.
1: 보통 동충하초 하면 그 매미,
0: 매미나 구멍이. 예. 번데기.
1: 예, 번데 거기서 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와, 이게 참. 우리가 다니는 이 산길이
3: 와,
1: 아니니까.
3: 아, 진짜 야생이다.
1: 와.
0: 여기 차 붙다.
1: 있어요?
0: 있어요? 예. 여기 차 붙다.
1: 있어요?
0: 있어요? 예, 예.
1: 어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민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좀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비트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비트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2: 아니에요.
1: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영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1: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믈리에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할 때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2: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선크림 관련해서 예.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4: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Oh, yeah. TikTok.
5: TikTok.
4: From TikTok.
5: TikTok.
4: Instagram.
5: Yeah.
4: Oh, then you got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follow.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4: Toner.
8: Round lip.
1: Round lip.
8: Dokdo?
4: Dokdo. Dokdo. It was good.
8: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4: Yeah.
8: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기 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유, 하자.
0: 카메라 너무 막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래. 내가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일까? 싱가포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9: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Are you guys a couple?
9: Yes, we're married.
1: Oh, really?
9: Yes.
1: Oh my God.
4: Congratulations. Thank you. Oh, 1 year plus. Oh, 신혼부부입니다.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K-beauty?
9: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9: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9: Usually I get
1: Jeongsaemul.
4: Oh, Jeongsaemul. Jeongsaemul이 뭐죠?
1: 그 이제
9: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9: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4: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4: Oh.
1: When you buy?
9: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11: important thing?
10: I look at reviews.
4: Reviews.
1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9: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4: Are you satisfied?
9: Yeah, yes.
4: Oh, you love it? You like it?
11: Yeah. 알아드시는 것 같은데?
4: Oh, have you studied Korean?
9: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4: Oh, really?
10: From watching Korean dramas.
11: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0: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4: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9: Goblin.
11: Goblin?
4: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1: KBT 얘기할 때 텐션이 있는데 K-드라마 얘기할 때 저도 과연 텐션이.
0: 공유
9: 선배님.
0: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9: We cried when we watched.
4: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9: Last few, yeah. When he stepped.
0: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11: 얘 뭐야? 이 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0: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9: Yeah, I know.
0: Yeah, it's
11: this is KBT program.
9: Okay, sorry. Yeah.
4: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0: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0: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2: 네.
0: 아, 진짜로요?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2: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4: 네. 아, 성분.
13: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4: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4: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4: 달팽이.
14: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4: 아들도
14: 우리 아들 최고.
13: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3: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13: 배송 완료.
1: 야,
0: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13: 한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한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3: 네, 이것도 나, 이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3: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0: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3: 새로 왔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13: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4: 맞아요.
13: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4: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3: 아이도 누구세요?
1: 온앤오프라는
4: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4: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3: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4: 네.
13: 굉장히 관심
1: 아 진짜요?
4: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아,
0: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게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4: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아우, 감사합니다.
1: 기릿!
4: 오케이.
1: 기릿!
4: 나왔다.
1: 간다. 오,
4: 나왔다.
1: 맹수!
4: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4: 가능하실까요?
15: 이거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2: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1: 수부 드세요?
12: 수부
1: 드세요. 저도요. 오, 예스.
12: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쓰리 수부지.
0: 쓰리 수부지.
1: 그 KBT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2: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12: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2: 저는 그 달바의 스킨 패드. 오,
0: 달바의 스킨 패드.
12: 제가 브랜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
0: 네. 그걸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2: 지금요?
0: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2: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12: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2: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0: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0: 화이팅!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로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0: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 와우! 네, 시민분들의 제공 구애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0: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모르겠죠.
0: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0: 그래서
1: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완전 물 같습니다.
0: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0: 그렇죠.
1: 딱 좋죠.
0: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0: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0: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0: 물이네. 저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0: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0: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0: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0: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0: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0: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5: 오, 정답.
1: 예스. 몰랐었니? 닥토가 뭐예요?
0: 뭔데요?
1: 하차할래?
0: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0: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죠? 밀당을 하네.
0: 네,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0: 네.
1: 자,
0: 이건가요?
1: 맞아요.
0: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0: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0: 이거.
1: 괜찮아요?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0: 아,
1: 가위로. 네. 오.
0: 와.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0: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0: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0: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0: 완전 적셔서?
1: 그쵸, 그쵸.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오. 깔끔합니다.
0: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토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0: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0: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0: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단 도시락 아니에요?
0: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이거
1: 와사비 쌈무예요?
0: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0: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0: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0: 네.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시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0: 다져주네.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0: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 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 오씨. 그 누가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0: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0: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0: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0: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살도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0: 어,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0: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0: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0: 콜라겐.
1: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0: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합니다, 이렇게.
0: 근데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네.
1: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0: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밟아, 여기가.
0: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0: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0: 네. 믿어주세요.
1: 네.
0: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0: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0: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0: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0: 네.
1: 일석이죠.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자.
0: 좋아요.
1: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품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Extra Atoveria Hydro Steam Cream.
1: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0: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0: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0: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아...
1: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0: 아, 좋아요.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0: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0: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그쵸.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0: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0: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0: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0: 좀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0: 나도 그래. 그치?
1: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0: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0: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0: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해야죠.
1: 마지막 네. 제품!
0: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네. 저는 이거를 씁니다. 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0: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예.
1: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0: 우와!
1: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네. 안 되죠?
0: 말 안 돼요.
1: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0: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 훨씬 더.
0: 촉촉해?
1: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0: 형
1: 손톱까지 바르.
0: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0: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확실히 더 이쁩니다.
1: 그렇죠.
0: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진짜?
0: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 오, 그러네.
0: 예.
1: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바로 넣었어요. 커버. 탯줄이요?
0: 핏줄.
1: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0: 네, 좋아요.
1: 핏줄을 가려버린다.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서 건성이나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지성분들한테는 비체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1: 그쵸.
0: 이번엔 형부터 골라.
1: 저는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0: 아 수딩 크림.
1: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0: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0: 맞습니다. 그 시간이 왔지요.
1: 그쵸.
0: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 진짜요?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1: 모르겠어요. 경려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0: 네, 그래도 한번
1: 좋습니다.
0: 해보죠.
1: 가보자.
0: 네, Let's go!

0: 이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자. 따라라. 동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갖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빠르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디지털 전환과 혁신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은 매우 특별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기술은 실험실 안에서의 논의 단계를 넘어 우리 삶의 난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실행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젠틱 AI와 로봇, 차세대 원자로인 SMR, 우주경제의 문을 열 누리호 5차 발사까지 단순히 앞서가는 것을 넘어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우위, 즉 초격차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의 품질이 곧 국가의 품격이 되는 시대, K-사이언스가 그려가는 거대한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1: 코리아 슈퍼갬 스트래티지 lies in making bold investments in 12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AI, quantum computing, and advanced robotics, and maximizing productivity and energy efficienc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AI-driven autonomous manufacturing. At the heart of the strategy is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o secure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build an unrivaled structural advantage. To achieve this, more than 30 trillion won, or over 20 billion U.S. dollars, will be invested in the 12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sectors between 2024 and 2028 to increase the number of world-leading technologies possessed by Korea from 3 to more than 6. AI Autonomous Manufacturing 1.0 is not simply about automation, but manufacturing innovation in which AI independently analyzes and controls produc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digital twin-based virtual process operations and manufacturing-specific large language models, the goal is to boost productivity by 30%, eliminate defects, and cut carbon emissions. These innovations are taking place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 AI deep tech company based in Seocho-gu, Seoul. It began with a deep semantic question answering technology. Now it's at the forefront of agentic AI development. The solution developed by this company can autonomously collect, classify, and analyze customer complaint data, and even g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schedules meetings, organizes documents, sends emails, and even assists with employee recruitment. This is no longer science fiction.
2: 이 플로우 같은 경우는 AI가 그 제가 줬던 질의 명령에 맞춰서 스스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이런 것들도 AI가 스스로 이제 인지해서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한땀 한땀 만들어 가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절약해서 할 수도 있고요.
1: Since the launch of ChatGPT in 2022, AI has evolved rapidly. Now it stands at the threshold of another major transformation. Agentic AI goes beyond chatbots that simply answer questions. It can also plan, make decisions, and carry out tasks autonomously. At the same time, the rapid advancement of AI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job losses, polarization, and trust in AI.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matters just as much as its speed. With a global race to secure leadership in AI intensifying, Korea is striving to secure not only technological prowess, but also a clear vision.
3: 그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어찌 보면 AI 속도보다 이제 또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방향이거든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증폭할수록 그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차원에서도 샤인 AI라고 해서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사유하는 질문자,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변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력, 이 네 가지를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1: AI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group of special visitors has arrived.
4: Renowned researcher, and then he also lead
1: The guests are young champions of the World Robot Olympiad from Costa Rica, Malaysia, and Australia. They came to experience Korean AI and robotics technologies firsthand.
4: Right. So I think hopefully you know you enjoy your trip here, and you know, and also you know you.
1: Professor Lee Jae-uk, who head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Institute, greets the students. Established in 2019, the institute has grown into one of Korea's leading AI research hubs, bringing together an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more than 300 professors. The aspiring robotics engineers supported by one of the world's largest energy companies. Meet a humanoid robot.
5: Learning makes the robot to walk each joint.
1: They examine it with remarkable enthusiasm.
6: 저희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토카비입니다. 이제 저희 아마 전래동화 한국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전래동화에 있는 도깨비라는 것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총 33자유도라는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33자유도의 로봇이고요. 팔의 8자유도, 하체의 6자유도, 허리의 3자유도, 그리고 목의 2자유도 해가지고 총 33자유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센서가 무엇이 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크게는 센서는 일단 각 관절에 있는 엔코더 센서가 있고요. 관절을 측정하는 관절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요.
1: The humanoid robot Tokabi walks with human-like movements. Every joint moves in seamless coordination, capturing everyone's attention. As Korea's top-tier university, this place offers a glimpse into various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ies. A deployable large-scale 3D printer can automatically print massive structures. A spinal brace for industrial workers. A sensing glove that precisely captures hand movements and replicates them with a robotic hand. The young innovators get to witness these cutting-edge technologies firsthand. One of the researchers demonstrates an elephant robot. What kind of technology is it powered by?
7: 네, 이건 코끼리 로봇으로 컨티넘 로봇이라고 연속체 로봇입니다. 그래서 연속체 로봇으로 이제 코를 만들었고 이 말단부에는 여러 가지 형상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이제 핀어레이 그리퍼가 달려 있는 형상의 로봇입니다.
8: Why do we want to build an application? And the reason
1: These students dream of becoming scientists one day.

0: spots for future space exploration, the possibilities are limitless. A technology that allows people to feel the sense of touch experienced by a robotic prosthetic hand as it grasps an object. The era when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robots will be blurred is just around the corner. Every artificial material we use has an unavoidable fate. The more it is used, the more it wears down, until repeated stress eventually causes it to break. This phenomenon is known as fatigue failure. Machines, buildings, and even artificial joints in the human body are not immune to aging either. Nature, however, follows a different design. Our bones reinforce themselves by attracting surrounding minerals the more they are used. This process is known as Wolf's Law. Professor Kang Seong-hoon's research team at KAIST brought this remarkable principle of nature into the field of engineering. The material they have developed challenges conventional thinking. By harnessing the piezoelectric effect, where mechanical pressure generates electrical signals within the material, it can absorb surrounding ions and reinforce its own structure autonomously.
1: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뼈는 일종의 그런 자가 충전 시멘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뼈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은 그 압전 효과로 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전기가 그 주변 혈액 속에 있는 그런 칼슘 아이온들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진 칼슘이 미네랄로 형성되면서 뼈가 더 단단해집니다.
0: The more pressure this material receives, the denser it becomes, while damaged areas are repaired on their own. Experiments show that under repeated stimulation, the material's strength improved by more than 15%. Rather than merely withstanding stress, the material transforms it into a driving force for growth. From artificial bones that grow stronger after implantation to spacecraft capable of enhancing their durability in the harsh space environment. This new material is at the core of Korea's Super Gap strategy.
2: AI 데이터 센터부터 탄소 중립 목표까지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거대한 숙제는 결국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 해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대형 원전보다 더 빠르게 짓고 더 유연하게 쓰는 이 작은 원자로 안에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담겨 있습니다.
0: As AI continues to evolve at an unprecedented pace, electricity demand is soaring.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lectricity consumption by data centers driven by AI is predicted to nearly double by 2026 compared with 2022. At the same time, our planet is facing another challenge: carbon neutrality. The world has agreed to achieve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I's rising electricity demand and carbon neutrality. What energy source can solve both challenges at the same time? The world is competing fiercely in search of the answer.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Here, ordinary salt is being transformed into the energy source of the future. Researchers are developing a core technology behind molten salt reactors, which offer greater safety and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a stable long-term supply of energy compared with conventional reactors.
3: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상온에 굳어져 있는 이렇게 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소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NaCl 같은 소금이고 이것을 이제 고온에서 녹였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액체로 투명한 액체로 이렇게 녹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이 용융염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All conventional nuclear reactors are powered by solid nuclear fuel. Uranium pellets are inserted in fuel rods, and the heat is removed using water or other coolants. Molten salt reactors, however, work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 molten salt reactor dissolves the nuclear fuel into molten salt, turning it into a liquid which serves as both a nuclear fuel and the coolant. In other words, the fuel and the coolant are combine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a decisive advantage in the development of molten salt reactors over other countries. It lies in its pyroprocessing technology. Pyroprocessing is the dry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4: 저희 설계는 모든 것이 해양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융염 원자로에서는 용융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간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용융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0: Inside the Institute's laboratories, the core technologies required for molten salt reactors are being validated one by one. The research team is developing an off-gas system that bubbles helium gas in the molten salt so that the gaseous fission products can be extracted from the reactor. This system precisely separates and removes gaseous impurities, much like the bubbles in a carbonated drink rising to the surface. Another challenge is corrosion.
3: 용융염 원자로의 가장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식이거든요. 고온의 용융염이 굉장히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연료 내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5: 해운 분야 국제 협약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 The institute is developing a molten salt reactor called Marina. As its name, meaning the sea, suggests, this reactor was designed with marine applications in mind. It was designed so because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emits 1 billion tons of greenhouse gases every year. Alth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pledg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decarbonizing the shipping sector remains one of the world's biggest challenges. A molten salt reactor produces zero carbon dioxide emissions during operation. It's a true game changer. A single crystal of salt could prevent the emission of 1 billion tons of carbon.
4: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은 경수로 기반의 원자력 발전이었고 어찌 보면 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MSR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물과 더불어 소금의 시대, 용융염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3, 2, 엔진 정화, 이륙, 유효가 발사되었습니다.
0: The newly launched vehicle developed entirely with domestic technology. It is preparing for its fifth launch in the second half of 2026. Assembly of the first stage of Nuri 5 is more than 80% complete. The second and third stages are about 60 to 70% complete. Stage assembly is scheduled for completion in June, and the launch is slated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 fifth launch carries greater significance than ever before. Snooty 5 will deploy 15 satellites into orbit simultaneously, including 5 microsatellites.
7: 누리 5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이 주 탑재 위성이 5개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초소형 위성 5개를 싣고 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 탑재 위성이 10개 정도 제가 실을 거거든요. 그럼 전체 누리 5차 발사에 실은 위성이 15개 가장 많이 실는다는 것이 가장 5차 발사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Sending 15 satellites into space requires an extraordinary level of precision. Nudi's third stage travels at an altitude of 500 to 600 kilometers at a speed of 7.6 kilometers per second. At that velocity, each satellite must be deployed at precisely timed intervals. Even the slightest error in speed could cause satellites to collide with ones that have already separated or send them too far, shortening their lifespans. The fifth launch of Nudi marks a transition beyond a government-led space program, opening the era of true new space built on private sector creativity and efficiency.
7: 미국의 스페이스X도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15년 걸려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산업체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실제 저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시험하고 발사 운영했던 그런 경험과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한번 발사체를 개발해보다 보니까 다음 발사체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2: 오늘 우리가 목격한 기술의 도약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혁신 경영의 관점에서 초격차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 기제에 흐르는 치열한 전략이었습니다.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큐 S프라임 특집 K-사이언스의 초격차 전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됐어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1: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2: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1: 아 무침
2: 무침
1: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2: 그럼요.
1: 있죠.
2: 네.
1: 그 아삭아삭
2: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1: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2: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1: 한 번에
2: 기한식이에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2: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1: 오케이.
2: 예, 숟갓하고.
1: 오케이. 이거 이거.
2: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1: 예, 예. 저는 따로 다른 예.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예, 저희 종이 포장에 있어요. 가셔서 네, 저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3: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3: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3: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3: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3: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3: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고.
0: 이거
3: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3: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빵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3: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3: 이제 앞다리가 낡다.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 주시겠어요?
3: 가능합니다.
0: 진짜?
3: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3: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3: 예.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3: 오,
0: 너무
3: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딘가요?
3: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3: 네.
0: 오케이.

0: 어,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 이거랑 딱 이거 딱 짝 끝내줘요. 잘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고기 육수.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아, 선생님.
2: 예, 예, 오, 선생님. 아,
0: 안녕하십니까. 예. 어, 혹시 여기 주성골 예, 마시죠?
2: 예, 예. 어,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2: 예, 앉으세요. 예, 예,
0: 어, 어,
2: 예.
0: 감사합니다.
2: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2: 아, 그래서.
0: 이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2: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3: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2: 와.
3: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네, 스님. 네, 스님, 네, 저 알고
3: 스님들이 있어요. 곡차로 드셨던
0: 아,
3: 술이요.
0: 아 진짜로? 네.
3: 여기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오, 체험?
3: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아 진짜로? 바,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이구,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2: 이거는 네. 증류제 증류주.
0: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2: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아 그런 거
2: 그래도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 뭐,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2: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0: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2: 맞아요. 아유.
0: 예스. 오 감사합니다.
2: 이게 뭐게요?
0: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2: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0: 아 귤, 필, 네, 그
2: 껍질.
0: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2: 네 그래요.
0: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와.
2: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0: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2: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0: 너무
2: 여기에서는
0: 좋네요.
2: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0: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2: 뭘 구매하셨어요?
0: 이거 담양.
2: 오! 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0: 이걸로 무침, 초무침.
2: 아, 네. 죽순무침.
0: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2: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0: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2: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2: 따봉이지.
0: 금요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1: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s. One is d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dokgalbi. D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d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d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The sourness, you have to balance very well. And now the mulio. Sweetness, but more importantly, the shininess. Sesame oil, maybe 1 teaspoon. And then let's do the mixing. Muchin. Let's try. Wow, that's perfect. You just need to follow this recipe. It's perfect as it is. So now let's put the sukkak inside. Very lightly mixing. So you want to see the green inside. Oh yes. Now it's done, but I need a little bit of decoration that also will give a little bit of freshness on top. So let's use the green part, the depa, spring onion. Now, let's plate. Oh yes. Beautiful. Now, let's put some pa all around and toasted sesame seeds. Done. My friends, today I'm very, very satisfied. I was really able to put Damian. Now I can't wait to try this with Sonsenim. Sonsenim!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What have you 됐을까요?
1: 눈으로 보니 네. 또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0: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1: 에이? 네. 그래요?
0: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에,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1: 무슨 맛이에요?
0: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1: 깔끔해지는데?
0: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1: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0: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와.
1: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0: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네,
1: 씹히는 그 느낌.
0: 요거.
1: 아, 닦았네.
0: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동그람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1: 그렇죠.
0: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1: 물장 한번 떠가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거 없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1: 네, 네.
0: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맞아요?
1: 네, 예.
0: 어 저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sis Cosmetic, which has suggest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Also,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bioprocessing stages. And we explore Living Life, a provider of protein shakes that have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I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I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3: 프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0: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2: 저희 E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6: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대항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3: Living Life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4: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6: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0: 잘 잤어요?
1: 언더는 아주 편안한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근데 경험이지.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0: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1: 그래?
0: 괜찮아져요.
1: 알겠어, 알겠어.
0: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2: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1: 아, 야, 라면 합시다.
0: 배고프죠?
2: 아!

0: 달팽이 친구들, 물 달팽이들.
1: 라면은 짜장볼게.
2: 라면.
1: 라면. 잘 잘했습니다.
0: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1: 김치 있어야지.
0: 오, 와우. 맛있겠다.
1: 야맛. 오. 이거 양이 너무 많은가나?
0: 아니야, 괜찮아.
1: 아니야, 괜찮아.
0: 비주얼. 라면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1: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먹을 게 두 개, 라면 두 개.
2: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1: 어, 그래서 두 개? 두 개 대야 되잖아.
0: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1: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0: 어,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1: 아, 진짜? 저거까지?
3: 근데 맛있어. 어떡해?
1: 아, 그리고 이따가
0: 파래도
1: 이따가 옥수수도 같이
3: 좋아.
0: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1: 그러면 물 추가?
0: 이게 먼저 건져야
1: 돼. 아, 진짜?
0: 건져서.
1: 네네네.
0: 그때 물 추가하고.
1: 오케이.
0: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1: 네.
0: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1: 그렇지.
0: 조식, K조식.
1: 아,
0: 됐어,
1: 됐어.
0: 오케이, 오케이.
3: 그러면 가서 가자.
0: 이게 원래. 가자.
2: 어,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3: 아, 네.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아침.
1: 아니야, 뚜껑을 왜 보고 있어?
0: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어.
1: 네.
0: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
1: 와우.
0: 이렇게
2: 그럼 이거 넣을게?
0: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1: 형 이거 도와줘요.
0: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1: 따란. 움직이면
3: 아,
1: 더 심하지 않아?
3: 어,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1: 오, 뒤에 있어.
3: 아, 싫어.
1: 뒤에 있네.
3: 아.
1: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Oh.
3: Oh.
4: 며칠 무서워요?
0: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1: 이제 준비해. 라면 넣어. 도망.
5: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 걸.
0: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려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1: 응.
0: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1: 강아지예요.
0: 자, 먹어보자.
1: 아, 맛있게 드세요.
0: 맛있네.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1: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0: 이거 right. 짠.
1: 짠.
0: 짠.
3: 와! 고소하네?
2: 바로 국물 마셔야 돼.
3: 와!
0: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1: 그러네.

0: 대박이네.
1: 형 이거 같이 먹어요. 역시 맛있어.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2: 캐나다랑 완전 다르지?
0: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2: 폴란드는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 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0: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2: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사와 시킬까?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0: 와!
2: 배드민턴. 근데 좀 신기한 거.
1: 너무 큰데?
2: 엄청 커.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1: 나 바본가 봐.
2: 하루 종일 못할 듯?
0: 둘!
2: 셋! 넷!
0: 나! 다섯! 여섯! 일곱!
2: 여덟!
0: 아홉!
2: 열!
0: 일부러 했어?
2: 아, 더! 씨.
0: 열개, 베이비!
2: 가자!
0: 챔피언!
2: 아, 개토!
3: 또 꺼내.
0: 아, 해본 적이 없어.
2: Let's do it! 해보자.
0: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2: 이걸로 해봐요.
0: 아, 준비됐어?
2: Alright.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뭐야 서커스야? 어려운데?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0: 몸 말고
2: 이렇게 이렇게.
0: 와.
2: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 있었는데 근데 까먹었어. 아, 그냥 이것도 부셨네.
0: 아니야.
2: 맞아.
0: 아, 이거 쉬운데?
2: 서커스네.
0: 서커스 아줌마. 아니야. 원래 그래.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좋아. 준비해줘.
2: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0: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2: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0: 아, 네네네네.
2: 여기 껴.
1: 와.
2: 이렇게 하고.
1: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2: 아이.
1: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있지.
0: 또 화려해.
2: 형, 나는 포기 안 해.
0: 와우.
2: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0: Is ther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줄걸.
0: 내줘야 돼, 그치?
1: 그래서.
0: 형이 할래요?
1: 뭐야?
0: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봐봐, 이 돈 너무 좋은데?
3: 딱 좋은데, 이 돈.
0: 됐음?
2: 여기 줘요. 아,
0: 봉투, 봉투.
2: 봉투 준비돼.
0: 오케이, 오케이.
1: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거 줘.
0: 그러면
1: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0: 된 거 같아.
1: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2: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0: 있어?
2: 하나 더. 오, 땡큐.
0: 미안.
1: 맛있게 주세요. Let's go.
2: 짠.
0: 짠.

0: 오.
1: 괜찮아?
0: 예예 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2: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0: 밤새 가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분들만 봤어.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1: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0: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1: 갈까?
0: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랑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더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이네.
1: High fashion. 어, 얼굴. High fashion 그 얘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오케이.
1: Okay. 여기 와서.
0: 자.
1: 하나
0: 둘 셋.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나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됐어. 나 아저씨 포즈.
2: 야,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wansumia. You're a monkey. 이제 말이에요.
2: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1: 아, 좋아, 좋아, 좋아.
2: 와.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1: 아,
3: 그러네. 무 시즌.
2: 무?
3: 끝났어.
1: 아, 아닌데?
3: 아니야?
1: 아니야, 형.
4: 뭐야?
3: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 감자야.
1: 와우.
3: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2: 여기 궁금해. 강원도다.
3: 강원도.
1: 너무 궁금해. 강원도, 강원도.
3: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1: 아우.
3: 아니면 해시 브라운.
5: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어떤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3: 감자만 건강하네.
5: 와우, 이건 뭐야?
3: 이거 뭐야?
1: 와와와. 어? 소?
3: 소, 소.
1: 와우. 대박.
3: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좀 생각했는데.
5: 안녕.
3: 안녕.
5: 오, 이제 냄새. 아, 예. 어, 이제 예, 농장 냄새.
2: 소.
5: 너무 이뻐. 와.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2: 맞아.
5: 와.
3: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5: 와,
3: 엄마도 혼나.
5: 아, 이거 클래시, 캐나다, 클래시. 캐나다 소.
3: 그게 아마 젖소? 우유.
5: 오, 큐, 우유 나와. 큐 정포아. 오,
3: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5: 아, 예, 예, 예. 힘이 너무 세.
3: 와, 이 똥냄새 너무 심해.
1: 어, 이거 알아, 형?
5: 아, 아니요.
4: 이게 제가 컸던 물.
3: 이게 그거 몰라? 오징어 게임.
5: 무궁화꽃이 피었어.
3: 아, 근데 피었어, 지금.
5: 한국의 대표적인 것
3: 아니야?
2: 국화.
1: 국화?
3: 무궁화. 우리 곰보니 찍어줄게. 에겟남. You know?
5: 제가, no.
3: You know 에겟남?
5: Wait, wait, 애기스러운 남자?
3: 에스트로겐 남자.
5: 아, 맞아요.
3: 테토나움 or 에스트로겐 남자.
5: 내가 착한 남자이지.
3: 나는
1: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3: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5: 예.
3: 어,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6: Yo, hello, what's up?
5: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gang?
3: Hi.
6: Hello.
3: 안녕하세요.
6: Nice to meet you.
3: Wow, nice to meet you.
5: 잘하시네요.
3: 홍천 MG, 홍천 MG.
5: 홍천 MG.
6: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3: 아, 진짜요?
6: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3: 그러면은,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6: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서. 아, 맞다,
5: 다녔어.
6: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하는데. 어. What's your name?
5: Paul.
6: Paul.
3: Matthew.
6: Matthew. Paul and Matthew.
3: Yeah. What's your name?
7: I'm Hot Potato.
3: Hot Potato?
7: Hot Potato.
3: 뜨거운 감자.
5: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8: 저는 보보입니다.
5: 보보임?
8: 보보.
5: 보보입니다.
3: 반갑습니다.
5: 뜨거운 감자,
6: 보보임. My name is Jojo.
5: Jojo. 아,
6: Jojo.
5: 그 일본 만화 같다.
6: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3: 조씨.
6: 네, 조.
5: 오케이, 조씨 아니에요.
6: 조씨,
5: 조.
3: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 어떤 거요?
3: 어, 몇 살이세요?
7: How old are you?
9: I'm 30.
3: 96, 나보다 동생이네.
6: 어, 올드 브라더.
3: 말 편하게 할게.
5: 저 형.
6: 동안이시다. 보보, how old are you?
8: 96.
3: 96, 동생.
6: 94.
3: 94.
6: 32.
3: 저는 95.
6: 오!
5: 아! 폴! 41살.
6: 와!
5: 진짜, 나이, 진짜 나이로. 진짜.
6: 와, 대박!
8: 41살?
5: 대박, 진짜.
6: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3: 아, 형님.
6: 아, 이게 폴 형.
3: 좋아요, 좋아요.
6: 자, 그럼 한번 그러면 한번 하나씩 드시고.
3: 한번 놀아봐.
6: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채워. 폴 형님.
3: 아, 물 채워 있네? 근데 물이 없어.
5: 형님, 뭐, 아! 잘 됐어요.
3: 오, 시원해.
5: 아씨.

0: 하면 우리 가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좋죠. 이렇게 잡으면 이 가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가슬기.
1: 네.
0: 가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가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어, 가자.
2: 고모님 잠시만요.
3: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 왜, 왜, 왜?
2: 바구니에 지금 계시니까
4: 가시나. 공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앉아.
4: 아, 여기인데.
0: 있어, 아마. 있어요? 왼쪽.
1: 아, 나 많이 왔다 갔다.

0: 이게 또 고기가
1: 괴로우면 이거 삼겹살이죠?
2: 이게 아 어, 감사합니다.
1: 삼겹살 이렇게
2: 이거 이거 먹어요.
1: 찌개. 된장.
3: 된장. 아. 그다음 드셔보세요.
1: 계속 맛없으면 바로 셰프님.

0: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3개월을 쫓아다녔어.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여기 서석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돼가지고.
2: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정말이야 거짓말
3: 맹맹맹.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2: 했드래요?
3: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2: 예 먹었드래요.
3: 레요.
2: 먹었드래요. 했드래요?
3: 여행 갔어요?
2: 했드래요.
3: 여행 갔드래요?
2: 근데 요 주로 갔드래요 맞아?
3: 맞아요.
2: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갔드래?
3: 그건 아니야. 반말은
2: 야 내가 갔드래.
3: 저는
2: 반말 없더래.
3: 저는 뭐 없더래요.
2: 없더래. 아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도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3: 알겠습니다.
1: 그럼 매튜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4: 제가 원래 폴란드에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변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1: 뭐야 잘 봤네.
4: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대로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2: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 둘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관심원에서. 뭐하고 있어?
1: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0: 감자, 감수수.
1: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0: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보았어. 이거 뭐야? 홍천

0: 호떡? 호떡이야?
1: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괜찮아?
0: 어, 옥수수.
1: 좋아해?
0: 먹자.
1: 지금 출발할까? 한 10분 뒤? 준비 다 됐어?
0: 오케이, 쿨. 그럼 가자.
1: 가자.
0: Let's go.
1: Let's go.
2: 와, 아침부터 메미살이 진짜 미쳤다. 진짜 진 여름이야.
1: 진 여름.
2: 진 여름.
1: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2: 어.
1: 근데 진짜 크다.
2: 엄청 이뻐.
1: 이거 엄청 크네.
3: 와, 여기 나무? 뭐 있지? 이 나무 봐서 장난하냐?
1: 그러네.
2: 와. 엄청 크다.
3: 그리고 200년 나무야?
2: 그래도 아마 150? 200? 될 것 같은데?
1: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0: 어, 오케이. Amazing garden.
1: 어?
2: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0: 저기요.
1: 저기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여기 사장님이세요?
0: 네, 네,
4: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한번.
1: 네,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네.
1: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0: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형 공방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했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1: 먹지 못하고. 아, 재미로.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더 붙으면 얼지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1: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아,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2: 그러게.
1: 그, 자,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3: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신기하식 쓴다니까.
3: 와우, 대박.
1: 근데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4: 네, 시원합니다.
1: 부채,
2: 바나나 부채.
4: 은행나무입니다.
1: 은행나무. 혹시 이거 그 나무 좀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이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2: 네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5: 잘 크.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5: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0: 이제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네.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0: 네, 이게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방향이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1: 아.
0: 이거보다 저쪽 거 하나 따볼까요? 이거 따보세요. 이거 따시고, 이거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0: 살짝
1: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0: 네, 잠시만요.
1: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올놓게요.
1: 어, 내 컬.
0: 오케이.
1: 어, 딱 있었다.
2: 와, 오늘 색상 보면.
1: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0: 이쁘다.
1: 짜란.
0: 어, 형 거 제일 이쁘다.
1: 아, 그래서 바로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0: 맛있죠?
1: 엄청 달아.
0: 오. 아이. 이.
1: 와. 진짜 맛있어.
2: 자,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0: 그래요?
2: 보시러 가시죠.
0: 이거보다?
2: 어, 빨리 가요.
1: 갑시다.
2: 렛츠고. 이거 내 건가? 다 온 것 같은데요?
3: 오우, 와우.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아우!

0: 어디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들었어요?
1: 아, 그냥 그 체험으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0: 아, 그래.
1: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자연스럽게.

0: 확인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0: 맞아. 이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Yeah. 얼굴 안 보여.
0: 예.
2: 오셨으니까.
1: 저 이렇게
2: 코베의 풍경을
1: 네.
2: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3: 아, 진짜요?
2: 고가 사다리.
3: 고가 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3: 네.
1: 오, 재밌겠다.
3: 와. 와!
1: 오, 약간 놀이 끼고 다는데 기분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3: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3: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1: 자, 한 분씩.
0: 아, 먼저.
1: 한 명씩.
0: 먼저 가.
2: 자, 이거
1: 하나. 올라가요.
2: 쭉 올라가세요. 쭉.
3: 와!
1: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와.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입은 입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2: 와, 형, 너무 재밌다. 아.
0: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3: 다음에 이제 폴.
4: 아, 어, 네네네.
0: 우리 행이 하셔야지.
4: 아,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4: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4: 제가 용감 많은 재밌어.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5: 아. 출발!
4: 괜찮네.

0: 그... 형 어때요?
1: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멋있다.
0: 멋있다.
1: 와우.
2: 아저씨 난리 났어.
1: 와우.
0: 형 데려와요. 헛 먹지 말고.
1: 오케이.
0: 같이. 나 좋았어요?
1: 아 너무 좋아요.
2: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0: 이 호비 원래는 미국이 거잖아요.
2: 네네네.
0: 근데 미국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1: 거꾸로 거꾸로.
0: 이게 호비.
1: 네.
0: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1: 아 살짝.
0: 네. 써요. 살짝.
2: 먹어봐요.
0: 요 이제 먹어.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1: 네. 그러네요.
0: 정신 안정.
2: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0: 그 맛이었어요. 씁쓸한 그
1: 맥주. 네네네네네.
0: 아우. 조금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0: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1: 테이스팅.
2: 너무 궁금해요.
0: 아우, 냄새 죽인다.
1: 짠. 오!
0: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3: 그쵸.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2: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2: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2: 좀 숙성이 한 2주 걸리죠.
1: 아, 예예.
3: 근데
1: 예, 예.
3: 그래도 금방
2: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한 달, 두 달, 세 달
3: 2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2: 아, 그래?
1: 조금 센 느낌 있어요.
2: 진하죠.
1: 네, 진한.
2: 호불호도 약간 진한 맛도 있고
1: 네.
2: 알콜도 좀 셀 거예요.
3: 몇 도일까요? 8%?
1: 이게 7도?
2: 8도? 메가를 다 넣었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콜 성분이

0: 보고 보고 아. 그리고 그
1: 야. 술 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님이잖아. 예이
2: 에이. 여기다 콩을 하나 딱 넣어서
1: 어 좋다 좋다
0: 와우
1: 오 장식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0: 짠 원샷
1: 뜨거울걸? 어 근데 향부터 약간
2: 어우 쓰죠
1: 그
2: 짭짤한
1: 보리차 둥글레차 속인
0: 보리차
1: 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 이게 향이 그 풀 향이 되게 산다고 해야 되나?
2: 짭짤한 게 이게 홈맛이죠.
1: 근데 이렇게 홈하는 농장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거 무슨 생각하셔서 그게 아, 좋고
2: 여기를 원래는 한 80년대 홉을 많이 했었어요. 아버님 쫓아서 많이 했었고 우리 동네에서만 아. 한 50톤 생산을 했었어요.
1: 와. 네.
2: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증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홉농가인데 지금 여기서 아홉 농가가 같이 홉농사를
0: 지어요. 네네네. 그게 혹시나 그 홉스 그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팔아요?
2: 아 그렇게도 팔고 이제 요게 이제 건강식품
0: 아 건강식품
2: 아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1: 이거 네. 하, 벌써 안 그 신경 안전된 것 같아.
0: 네, 이 맥주도 궁금해요.
2: 아 그
0: 흑맥주 먹어볼까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1: 건배. 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0: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농장 일 같은. 아,
2: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0: 어, 네,
1: 당연하죠.
0: 하는 방법 알아요.
1: 가시죠.
2: 아,
1: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상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3: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3: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지고 오시면은 옛날에 저가 먹던 네네네네.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 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네네.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4: 그렇죠. 일합시다. 아야.
2: 아야. 오, 잘 딴다 요. 호. 호. 호. 살짝 굴리면 돼.
0: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예. 할 수 있지. 허! 하야.
5: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2: 마지막! 이제 그만해!
0: 알겠습니다.
6: 어때요? 진짜 끝까지. 야! 만족하세요?
2: 네.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6: 네.
3: 땀 많이 났죠?
2: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6: 네.
2: 좋아요.
6: 네.
0: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2: 5월 한 9일?
0: 5월 9일?
2: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5: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네. 그리고 8월 11일 수확.
2: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0: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 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3: 옥수수 전이라고 하는데요.
0: 네.
3: 옥수수를
0: 네.
3: 옥수수 있으면 이거는 칼로 이렇게 점여요. 옥수수를 딱 딴다래죠.
0: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 위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0: 오,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2: 그러면
0: 전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2: 좋아요, 막걸리? 네.
0: 아, 그럼요.
2: 없어서 못 먹어요.
7: 한번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2: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부터 해야 돼.
0: 네.
2: 네? 이렇게.
0: 한번 해볼까?

0: 하시는 것 같네요.
1: 네.
2: 아니야, 괜히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괜히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수고했습니다.
0: 이거를 한 군데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자, 누워, 누워.
2: 됐습니다. 하나, 둘, 셋.
1: 누워.

0: 전이었죠. 예. 아무것도 안 적고.
1: 예예예.
0: 독주스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4: 어, 초등학교.
2: 와.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니.
5: 독주만들.
4: 어.
5: 잘 먹어요.
3: 어, 주세요.
5: 네.
3: 감사합니다.
4: 어, 감사합니다.
6: 거기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익숙한지 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5: 진짜 맛나요.
4: 아, 맛이 어때요?
2: 네.
6: 간 쓴 것 조금 안 넣었어요.
4: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4: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2: 맛있어.
4: 옥수수.
6: 젓갈은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5: 안 넣어도 돼.
4: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4: 어,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넣어 먹으면 그래서.
5: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4: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다닐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 부쳐보시죠.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서울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 넣어서 이렇게
6: 반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이거 해가지고
3: 반. 아, 신기하다.
6: 이거 익었을까요?
5: 익었을 것 같아.
4: 파츠
5: 카트라고
4: 하나
5: 넣어서
4: 네네네네네
5: 맛있다.
4: 볼 수 있어요.
5: 파츠 들어갔으니까 한번
6: 접숴보세요.
3: 네.
4: 야, 맛있긴 맛있는가 보다.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
7: 같아요. 잘 먹어요.
5: 얇게.
7: 그 고소한 거.
6: 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단짠으로 음식을.
4: 이제는 유일한 게 시골에서 이런 부침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3: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4: 그럼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게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5: 네.
3: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 있나요?
5: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어머니?
5: 네.
7: 오, 대박.
3: 그게 약간 재밌잖아. 그 변하지 않고.
4: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많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7: 그렇죠? 그러네요. 네.
3: 시골 와야 돼.
4: 시골.
3: 시골 와야 돼.
6: 시골을 해달라.

0: 즐거웠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도 너무 잘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자예요. 뭐 아니면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트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네. 원대리 자작.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인제에서 워낙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첫 스팟으로 정해봤고요. 총 자작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69만 그루가 있대요.
0: 아, 근데 여기서 네.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되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그쵸.
0: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캐러 가볼까요?
1: 네.
0: 뭐? 아우, 잠깐만, 머리.
1: 잡아주겠다.
0: 머리, 어.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 상중이니까.
2: 아, 와.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0: 어우.
2: 착착했다.
0: 어, 있어요?
1: 있어요?
2: 네. 어, 이렇게 착착했다.
0: 어, 있어요?
2: 있어요? 네.
0: 어디 있어요?
2: 이거 뭐가 있다고?
0: 어, 잠깐만. 오, 이거 같은데?
2: 어, 이렇게 착착했다.
0: 어, 있어요?
1: 있어요?
2: 예.
0: 네. 오, 이거 같은데? 요거죠. 요거. 손으로 뽑으면 안 되죠?
2: 아, 잠시만요.
0: 네.
3: 어떤 거요?
0: 요거 빨간 거.
2: 네, 여기도
3: 많이. 이게 지금 눈주가 줘요?
0: 네. 빨간
3: 거. 아니, 이걸 어떻게 봐요?
2: 성냥개비보다도.
0: 이게 동주가 저예요?
2: 원래 보이시죠?
0: 네. 아, 잠깐만요.
2: 그 위에 가장 흔한 노린재 동충하초 노린재잖아요, 노린재.
0: 근데 이름이 참 예뻐요.
1: 네.
0: 그 겨울 동자 써서
1: 네.
0: 동충.
1: 그 벌레 충자에.
0: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때.
2: 하초. 네. 아, 여름하.
0: 여름하.
2: 아,
0: 네, 그렇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2: 이게 그 동충하초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지만은 이제 네. 매미나 그런 거는 살아있는 번데기에서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3: 그래서 살아있는데?
2: 예,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아이고. 버섯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1: 아, 그럼 이 동충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2: 아, 동충하초가 사람 기력 증진, 어? 피로 회복. 아, 예.
0: 잠깐만요.
1: 그럼 저희 지금 먹어야겠는데?
0: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2: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1: 하긴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2: 예. 중국 옥상 선수들이 요거를 네. 많이 복용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아. 얻었다고 해요.
0: 아, 요거를.
2: 네.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동충하초가 재배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많이 돼가지고. 예. 아. 네.
3: 근데 그러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지 보일 정도긴 하네요.
0: 저희 뭐 볼 수가 없죠, 우리.
1: 네. 그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좀 습기가 있는 곳에 많이 네. 되네요.
2: 그리고 이제 벌레들이 그 쉴 만한 공간 그리고 잘 숨을 수 있는 공간들.
3: 예, 여기 안 그래도 막 네. 지금 곤충들 막 왔다 갔다 하네요.
0: 예. 아니 근데 좀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예. 벌써 지금 엄청 많이. 와, 진짜 많이.
1: 저는 막 못 하겠어요. 괜히 예. 또.
2: 근데 이게 잘 부러져요.
1: 그러니까요. 저는 예. 막 하다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위에서.
2: 근데 와.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이
1: 예.
2: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3: 아, 그럼 오늘 진짜.
0: 진짜 어떻게
3: 산신 형님이 좀 저희 잘 이쁘게 봐주신 거네요, 그렇죠?
2: 달라 그러는데 계속 보이네.
0: 아,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
1: 근데 계속 따야죠.
2: 아,
1: 오. 아, 고기도 있네.
0: 와.

0: 서운한데
1: 우리 아들 안녕했다 그러는데 아들 아유 아니야 아니야
0: 또 우리 어머니 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네
1: 아이고
2: 감사합니다 어머니
1: 아이고 어떡하든 네. 그렇게 잘생기게 나
3: 어머니 다 이 메이크업 발이에요 그냥
4: 네. 여기 잘 먹겠습니다 네. 네.
3: 야, 이 버섯이 이 찌개가 네. 다 직접 산에서 키우신 네, 거죠?
5: 네 맞아요

0: 어머니, 예. 여기 버섯이 뭐 어떤 거 들어간 거예요?
1: 여기 솔버섯, 여기 소 간 맛이 나요. 네. 네, 소 간 맛이 나고, 네. 요거는 참부채 버섯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자연산 느타리라고 해요. 그리고 요건 표고.
0: 예, 표고. 네. 요 능이.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그물버섯.
0: 아, 그물버섯.
2: 네. 한 번이라도 좀 맞춰봐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야생버섯이 예. 거잖아요.
1: 그리고 요거는 능이.
0: 아, 이게 능이.
1: 아이고. 아.
0: 맞출 수
1: 있었는데. 1능이라는 거예요. 1능이. 예, 자연산 1능이 버섯. 아,
0: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딱 가운데 딱 있네요. 그렇죠. 이왕 우리가 버섯 요리를 먹고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약초꾼이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모자를 좀 버섯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제가...
0: 모자를 좀 버섯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아, 제가 네. 어리숱이 없어가지고.
0: 아, 그래요?
2: 살짝, 살짝.
0: 네. 아, 아,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야, 아까 뭐 말씀 뭐 검도만 말씀하셨지만 네. 트로피랑 뭐 메달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0: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인재군의 최민수 형님 아닙니까?
1: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까불면 안 돼요. 네. 까불면 안 돼. 우리 너무 까불면은
0: 바로 이걸로 그냥 이렇게
2: 진짜로 예. 할 때는 손가락으로 네. 팔이 잡던 시절도 있습니다.
0: 일단 예 시작하실 텐데
2: 예 몇 개 좀 잘라가지고 뭐
1: 여기다 넘어가죠.
2: 예, 예. 그래도 오늘 수고하셨는데 아, 오늘 좀 예. 잘라가지고
1: 자양강장
0: 예. 자양강장 예. 노린재 동충하초
1: 노린재 동충하초 네.
2: 벌레까지 드시기에는 좀 그렇죠. 네. 이거 한 100마리는 먹어야지 이쑤시개보다
0: 야, 잠시만요. 네. 와 이거는 진짜 와 노린재 거의 막 성충.
1: 와 엄청 크다.
0: 네. 엄청 큰 거네.
1: 이거 다시, 벌레가 크니까 이것도 기네요. 네.
2: 해가지고 다시 버리면은 네. 여기서 다시 벗어 나와요.
0: 또 나요. 네. 하긴 여기 그 균이 균사가 네. 있으니까.
2: 아 이거 이빨에 끼겠는데.

0: 우리 그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 예. 고생했으니까 아드님부터.
1: 아유. 예? 아유.
2: 오로지 오로지 내 눈엔 신 내 눈엔 신성만 보여.
0: 아니 그래도 아드님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1: 아니, 오늘. 아니 아니. 서운해도 할 수 예. 없어. 좋은 거는 얻을 수 없어 사람이.
0: 예. 예. 어머니 능이 능이 예 일능이 능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2: 어머니 저는 어머니 저는 동축
0: 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2: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빨간 거 네 아들 건 아들 건 능이 빼네 능이 빼서 절 주셨어
3: 집에서
2: 뭐 자주 드시니까요.
1: 네. 네.
3: 감사합니다.
1: 네.
3: 하,
2: 국물을 좀 맛을 보겠습니다.
0: 와. 국물 맛을 한번.
3: 아, 좋네. 역시
2: 뭐 국물이 진하기도 한데 되게 오묘하네요. 그 모든 버섯의 향이 다 느껴져요.
0: 국물도 국물인데 딱 이렇게 버섯을 떠서 한번 이렇게 드죠
2: 같이.
0: 와. 능이 능이.
2: 쭉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코로 확 올라가는 향이.
0: 버섯 하나하나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네. 약간 고기 먹는 맛 나요. 고기.
3: 네, 아무래도 표고 같은 경우는 뭐 고기 맛이 많이 나죠.
2: 식감도 그렇고요. 네. 네.
0: 자, 한번 동충하초를.
2: 동충하초.
3: 이빨 끼시는 것 같은데.
2: 아, 아침부터 되게 피곤해 있었는데 뭐 단 한 줄만으로?
0: 어? 아 모르겠는데
3: 100개는 드시네
0: 와, 지금 여기 있는 나물류도 직접 네. 다 산에서
3: 재료는 네. 다 자연에서 공수하고 아. 그다음에 이런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은 네. 집에서 직접 농사 짓는 걸로
0: 어? 이거는 그, 그 고추잎 아니에요?
3: 아니 이거는 화살
0: 아 화살? 네. 아 화살나무 아 이게 화살나무예요
3: 이게 봄에 와.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들이에요 이거.
2: 이 친구는요? 전 처음 보는데 이건?
3: 전호라는 나물이에요
0: 전호?
2: 전호 요것만 먹어도 환상인데
0: 뭐 이
2: 버섯까지 먹으면 뭐
0: 진짜 근데 환상입니다. 그래도 이게 산행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이제 아내분이나 네. 어머니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막 반대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 위험한 거니까
3: 많이 반대하죠 예전에 한 번은 네. 제가 휴대폰이랑 그런 걸 안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께서 해도 줬는데
2: 연락이 안 되니까
3: 예, 연락이 안 돼가지고
0: 혹시 뭐 실종신고
3: 예, 그래가지고 많이 좀
2: 아, 놀라셨겠네요 예.
0: 아니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불구하고 계속 산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궁금해요.
3: 워낙 어려서부터 네.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녹지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고생 끝에 그 하나하나 그 채취하는 그 성취감이 네. 네. 그런 희열감을 진짜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0: 제 생각은 그래요. 계속 올라가시는 게 왜냐하면 나만의 보물창고이.
3: 그렇죠. 네. 네. 어디 가면 네. 뭐가 있고 요 계절에는 뭐가 나고 뭐가 나고 그게 누우면은 그 머릿속에 그 뷰라 아, 그런 게 싹
0: 계속 천장에 막
3: 예, 예, 예, 예,
0: 막 또 막 그려지고
3: 맞아요.
0: 막 아무튼 그래도 네. 아직도 뭐 어머니나 이제 가족들이 좀 걱정하시니까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특히 낙상사고가 진짜 네. 많거든요
3: 그렇죠
0: 네. 네. 항상 조심하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 꼭 챙겨가지고
3: 예 네, 그래야 되겠어요

0: 우리가 지금 탐험 콘서트잖아요.
1: 네.
0: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오시면서 내린천 쭉 보셨죠?
1: 네, 오면서 쫙 이렇게 굴곡지에 내린천을 많이 봤죠.
0: 이 인제암에 또 내린천인데 내린천이 1급 순인데다가 워낙 물 맑고 그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 래프트 즐기기 참 좋은 곳인 건 알고 계시죠?
1: 래프팅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서.
0: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내린천이 예, 남해에서 북으로 올라간대요.
1: 거꾸로요?
0: 예, 내린천은 거꾸로 흘러가지고 그 거꾸로 올라가면서 재미있는 또 코스들이 많아서 래프팅이나 워터스포츠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1: 와, 신기하다. 어떻게 거꾸로 그러지? 그럼 혹시 우리 이거 타게 되면은 나이도 이렇게 뒤로 가나요?
0: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여기 지금 체험하는 곳인데
1: 근데 여기 뭐 무슨 보트도 많고
0: 아, 이게 계시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1: 굉장히 젊으신 분 두 분이 계신데
2: 아니 대학생분들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3: 아 아닙니다.
2: 그러면요?
3: 아 저희는 여기서 우리 리버버깅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대표님들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워낙에 젊으셔가지고 얼굴이 전 대학교 이렇게 MT 오신 줄 알고.
0: 네 그래도 믿겠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제가 정말 그 알아보다가 말씀하셨던 리버버깅을 찾게 됐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래프팅이랑 좀 다르다고.
1: 리버버깅이 뭐예요? 처음 듣는 저는 생선
3: 이게 래프팅을 아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리버버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몇 명이서 보트를 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타게 되는데 리버버깅은 각자 자기 보트
1: 1인 1보트예요?
3: 네, 1인 1보트로 우리 노도 없고요. 패들 대신 오리발로 우리 급류를 직접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래프팅.
0: 아 그럼 이게 패들이
1: 없이
0: 없어요?
1: 그냥 발로 하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1: 신기하다. 그럼 오리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0: 그러겠네요.
1: 개념이잖아요.
0: 오리배 약간 패들 밟듯이.
1: 아, 이건가 보다. 이게 그 리버버깅의 보트, 1인용 보트.
3: 네, 보트 이름은 리버버그입니다.
1: 리버버그.
0: 그래서 이제 ING 붙인 거네요.
3: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인용이라서 작긴 작네요. 그렇죠,
1: 그렇죠. 이거는 약간 쿠션인가?
3: 네, 맞습니다. 등받이.
1: 등받이. 야.
0: 아, 그럼 약간 이렇게 눕듯이 타는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특별히 또 이 내린천에서 이 리버버깅을 즐기는 어떤 또 포인트나 매력이 있나요?
3: 아, 우선은 리버버깅 자체가 뉴질랜드에서 구한된 래프트인데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험한 계곡들. 네, 뭐 래프팅 보트나 큰 보트로는 갈 수 없는 험한 계곡들을 헤치고 나가는 재미가 있는 어드벤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래프트입니다. 미산 계곡이 국내에서는 그런 곳에 가장 적합한, 국내에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 오, 신난다! 와 금류 와우
0: 이런 거 보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참 힐링이네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둘 뿐인 줄 알았는데 또 와보니까 또 우리 동해분들 계시네요.
2: 이미 야.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3: 탑승하실 때 먼저 배를 물에 띄우시고 그 다음에 배에 걸터 앉으시고
4: 여기가 어렵다.
5: 좋은데요?
3: 되게 따뜻해. 네. 오리발은 구멍 있는 부분이 발 바닥으로 가게.
5: 아, 이 구멍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넣으면 돼요?
3: 네.
2: 알겠습니다. 이렇게.
3: 그다음에 이제 오리손 착용하시면 돼요.
5: 오리손.
3: 로고가 손 등으로 가게.
5: 아 예. 자.
6: 자,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교육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버버깅 같은 경우는 기본 진행 방향이 뒤쪽이에요.
5: 뒤쪽.
6: 아. 편안하게 걸터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오리발 차시면 이제 뒤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급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내려가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면으로 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리버버깅은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레포츠입니다. 당사들도 이제 쉽게 뒤집어지곤 하는데 대부분 급류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기 전에 반드시 느낌이 와요. 이거 넘어간다 하는 느낌 무조건 옵니다. 자, 그럼 이미 늦었어요. 한 손으로 배를 잡고, 한 손으로 배를 잡고 전복이 되셔야 돼요.
5: 아, 저렇게 한 손으로.
6: 반드시 뒤집어지면 이렇게 몸을 슈퍼맨 자세로 몸 위로 띄워주셔야 돼요. 물 위로. 자, 이대로 그대로 급류를 타고 내려와 주시고
5: 다시 올라타.
6: 다시 올라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7: 출발!
2: 자, 출발!
7: 가자!
2: 가시죠.

0: 빨리 적어주세요. 네. 머리 봐요.
1: 어, 손이 노고 발이 노네요, 진짜. 나만 잘하면 되겠네.
2: 뒤로 누운 다음에.
0: 시작하시죠. 오, 잘한다.
2: 안녕.
0: 와, 재밌다.
2: 오, 금리 있다. 오, 이제 시작된다. 오.

0: 이야!
1: 오이 세다.
0: 와,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2: 오이고 빠졌다. 신성님인가?
1: 오, 못 올라온다.
3: 저기서 전복 뺐던데?
1: 와. 아, 뒤집어져서 끝나물을 뺐던데.
4: 이제 바위가 되게 많은 구간으로 들어가서요. 여기는 뒤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3: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
2: 와, 건물 엄청나요. 와. 와, 앞에. 와, 무슨 전풍이 있는 것 같아요. 와, 풍경 봐봐.
5: 지금 여름이라 시원하기도 한데 주변 경치가 다 계곡에다가 솔숲이 우거져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참 힐링이네요.
3: 와, 약간 돌개구멍, 커다란 돌개구멍처럼 위가 뚫려 있어요.
2: 어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3: 이야.
6: 빛으로 빛나세.
3: 와,
6: 진짜.
3: 와, 이거 신기하다.
4: 이제 거의 끝무렵까지 온 듯합니다.
3: 와, 와, 금융, 금융, 금융. 오,
4: 예,
2: 우와, 와.
4: 진짜 다 왔습니다. 이제 피니쉬. 예,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신성 씨도 도착했네요.
2: 와, 이거 체력도 장난 아니네.
1: 야, 운동을 잤어야 되니까 난리가 아니다.
2: 우리가 리버버깅 완주를 했잖아요.
3: 완주. 그리고 이게 그 타는 것도 재밌는데 이 주변에 숲하고 막 절벽, 바위,
1: 예, 이런 게 너무 멋져가지고
2: 그 바위 사이에 돌단풍들 지금도 이 포인트가 저 돌단풍이거든요.
3: 그리고 아까 우리 막 비밀의 공간에 들어왔잖아요.
2: 맞아요.
3: 돌개공은 커다란 것 같아요.
2: 거기서 빈체로를 외쳤지 않습니까?
6: 빈체로!
3: 지금 돈 안 내고 들어도 되는 공연인 거죠?
2: 해병대 캠프인 것 같아요.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2: 예, 물질.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좀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3: 네.
1: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
1: 흥
3: 배
1: 흥 배 흥 배
3: 다섯 번
1: 흥
3: 네 번
1: 평신
3: 이제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 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거 다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4: 흥흥흥
1: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5: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6: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3: 있으면
6: 돼.
3: 자 적응돼.
1: 흥
6: 이렇게 하면 돼.
1: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3: 어, 네, 하나씩
4: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원래
3: 그건 뭐 제사 할 때는 또
1: 날 때 세 번 이제
3: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7: I guess a big thing that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8: 하나, 둘, 셋. 영왕팀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지금
2: 여기 오구굿 지금 하고 있잖아요.
3: 예.
2: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굿 이런 거
4: 대나무
2: 예. 네, 그거 그렇죠. 봤거든요.
3: 예.
2: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3: 아, 저 굿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다가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를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2: 저 선생님 그 덩의 별신 굿 있잖아요.
3: 예, 예.
2: 그거 어떤 거죠?
3: 덩의 별신 굿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굿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 굿이라야.
2: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3: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부 끝끝 대진 거진 곳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지 이제 별신 굿을 해요.
4: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3: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2: 네.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3: 예.
2: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3: 예.
2: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3: 예.
2: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3: 예.
2: 예.
3: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4: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3: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 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0: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1: You know, like,
0: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2: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3: strong ocean
2: waves
3: and stuff.
2: Currents.
3: Yeah.
2: So,
3: rough waves.
2: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just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4: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2: the
4: tides away.
2: Yes, he says it drives away.
4: And he's got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5: 기억한다.
0: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a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2: It's clear.
6: 고생하셨습니다.
7: 여기 잠깐만 조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3: 네.
7: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8: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7: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오자던데요. 여기가 이 산을 그려가지고 이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3: 네.
7: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었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8: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7: 그렇죠. 네. 여기서 울릉도를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8: 그렇죠.
7: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8: 네. 올라가면
7: 저 올라가면은 이제
8: 메인
7: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8: 가볼까요?
7: 그 비석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3: 예.
8: 이야.
0: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7: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8: 네, 그렇죠.
7: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8: 들어가봐도 돼요?
7: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8: 안 들어가요? 이렇게
9: 들어갈 수 있어요?
10: 들어갈 수 있어요.
9: 열쇠 뭐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8: 1006
7: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8: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8: 제출하는 거.
7: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8: 재앙이죠.
7: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8: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7: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0: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C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9: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7: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끼스듯이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8: 네. 네.
7: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네. 이 비석이.
8: 네.
7: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1: 예. 그 증명한 거예요.
7: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가요 지금? 형 우리 어디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가는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0: 울진.
2: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C.
3: And the reason is you.
2: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네.
8: 네. 네, 저는
9: 티처.
7: 반갑습니다.
8: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7: 아,
8: 저기 대풍을
7: 네. 예,
8: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7: 네.
8: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7: 네. 그러면 예.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8: 예, 예, 그렇죠.
7: 이제
8: 예.
7: 날씨가 허락되면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8: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인생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생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2: 장 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eolmuk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8: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7: 동,
2: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8: 해가지고 다시 해체 보고 난 겁니다.
4: 그럼 저희 바람.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8: 예, 여기서
4: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8: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4: 일주일? 일주일이요?
7: 세이닝.
8: 노를 접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았다는 게 그게.
2: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8: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4: 네.
8: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7: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7: 네. 네.
2: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A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Five.
2: Yes. Yeah.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오늘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렇죠. 아,
4: 새벽에 잡아온
2: 거예요.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네.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쌈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5: 먹어.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6: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9: Igneous rock, and you?
8: Well, it's cool.
9: How do you know that?
1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2: 아, 네, 감사합니다.
11: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7: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1: 네.
7: 언제 보여요?
11: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2: 네,
11: 잘
2: 들었습니다.
11: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2: 네, 네
11: 감사합니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3: 세종신록 진리시.
14: And it's you know it's
15: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4: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16: Really?
14: Yeah, okay. When the weather is good, so the weather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B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그냥 그런 거
1: 할머니 보시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배도 생각나요 사실.
2: 그 혜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3: 혜녀 때 그냥 뭐 바닷가에서 힘치다가 배웠지.
4: She naturally learned to dive as she lived right by the seashore. She had to dive to earn money and couldn't part ways with the ocean for a time period of 80 years.
5: 이거 할머니.
2: 네.
0: 한번 열어보세요.
4: The guys couldn't come empty-handed.
2: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게 예쁠 것 같아요.
0: 아유 민녀.
2: 네.
1: 아우 잘 어울리신데요.
0: 네. 아이고.
6: 할머니 많이 춥죠?
3: 추워?
2: 할머니.
6: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3: 추워?
2: 네.
3: 아, 안 추워.
2: 아, 이거 때문에 안 추우세요.
0: 아, 그러시구나.
2: 따뜻해요?
3: 좋아.
2: 좋아요. 아, 좋아요.
6: 우리 먼저 갈게요.
2: 네, 피곤하시니까.
6: 아니요, 여기 있어요.
0: 네.
2: 있어요.
0: 아, 계세요. 여기 계세요.
2: 여기 계세요.
0: 네. 할머니.
3: 언제 가요?
0: 네, 먼저 가면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3: 감사해요.
0: 네, 우리
6: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보러 올게요, 할머니.
3: 네. 뭐 줄 것도 없고.
2: 아, 괜찮아요. 아,
0: 괜찮습니다.
2: 충분히 줄 건 만남이었으니까.
3: 말 다 한다.
2: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네.
0: 네.
6: 할머니. 건강하세요.
3: 네.
2: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2: 갑시다.
7: 가다.
2: 예.
1: 할머니.
7: 같이 나가래.
0: 아.
3: 예.
1: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요.
3: 어?
1: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3: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다.
1: 네.
3: 지민은.
1: 네, 우리 엄마도 한국 사람.
3: 한국 사람.
1: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여기 다시 와서 요리 해드릴게요.
3: 아, 우리 한국이구나.
1: 네.
3: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
1: 나중에 꼭.
4: Dario's half Korean, and he's very attached to his maternal grandmother. Does he see a resemblance between his granny and grandmother Kim Hwasun? He had a tough time saying goodbye to her.
8: If I come to Ulleung-do again, I'm sure I should visit her. I hope she will be healthy, still healthy at this time. Who knows?
4: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is on a mission to fully comprehend and see the beauty of the East Sea. They're on a 10-day journey from Yangyang in Gangwon-do to the beautiful port city of Busan. The five guys are on a quest to unveil the hidden stories of the East Sea. The East Sea is alive in Korean history and in the lives of the Koreans. The members of the East Sea Expedition are enjoying a meaningful trip in the East Sea and is learning more about this region. The guys started off at the Daepunghon in Uljin and have now arrived on Ulleung-do. What's in store for them in the near future?
9: This is how we get to the doctor.
0: We'll make it.
10: It's been a long time.
1: Yeah.
4: The East Sea Expedition continu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on the East Sea of Korea, so don't miss it.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보통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는 백제 역사 일록주고 가야구 문군 한국천왕각하라.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에서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저는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천안 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 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왕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이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여기는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을 오길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화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새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했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캐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0: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Hounded by debt.
1: 하나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2: 좋은 기회야.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0: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3: 먼저 한번 볼까요?
0: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3: 스텝 신경 안 써?
0: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4: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2: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4: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0: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3: 그렇지.
0: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4: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1: 네?
4: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0: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3: 그렇게 자신 있게 해.
1: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지그럭 부족이야?
0: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1: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이 주제.
0: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5: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2: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5: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잖아.
0: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2: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1: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네가 뭔데도.
0: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1: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0: She approaches Sua's dad.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1: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6: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1: 어떤데? 아빠가 웃었다고. 그게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0: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as just for fun, but...
7: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8: 잘한다. 고민 중이야.
0: Sua's dad gets to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8: 좀 친해.
1: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8: 너가 키우는 애였어?
9: 어, 뭐야, 진짜야?
8: 어, 안 뭐.
9: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8: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0: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her burnout.
10: 이 영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단

0: 판타지적인 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1: And so, Youngsun was born. Actress Choi Myung-bin portrayed the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s.
2: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1: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u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3: Sua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0: 행동감. 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1: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2: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3: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1: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2: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0: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1: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4: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but more than that.
4: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1: She desperately wants a family. 15-year-old Youngsun. Actress Choi Myung-bin, with her experience as child actor, delivers a passionate performance. She brings to life a character whose vulnerability and baldness coexist, delivering a performance defined by a steadfast gaze and compelling emotional acting.
0: 태풍에는 한가운데 있듯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데 그 안에는 정말 분노로 휩싸여 있는 마그마가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선이다 라고 한 번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A chance to see talented next generation actors. A well-made coming-of-age drama. It is the movie Sua's Home.

안데르센의 동화를 바탕으로 제가 25년 동안 계속 발전시켜온 한국의 대표 창작 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속의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1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이라는 이미지로 1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물속 보호 안에서 정말 밝게 자란 아이로 이번엔 그려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할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마치 인어공주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두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중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랜만에 온 만큼 최대한 제가 준비한 무대 그동안 조금 더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의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랑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1: 원진,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2: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1: Oh, what is it?
2: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1: 펴주시고.
2: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1: 하나를.
2: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1: 아 원진 you're so annoying.
2: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케이팝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도 케이팝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Yeojin with the sweet sugar talk.
2: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Everybody, do you have a favorite spring season song?
1: 어! 저요, 저 무조건 있죠.
2: 뭐예요, 뭐예요?
1: 그대여, 그대여. 이거랑 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널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아.
0: 원진,
1: 네?
0: You are so greedy.
1: 아, 아,
0: too many, too many.
1: 그쵸,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잖아. 형은 혹시 좋아하는 봄 노래 있어요?
2: 저요, 전 있어요.
1: 어떤 거죠?
2: 그거.
1: 어떤 거?
3: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
1: 이 노래가 뭐죠?
0: 알게 되실 겁니다. Yes.
1: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또 부르다니. 오,
0: yes.
1: 좋습니다.
0: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1: 네, 봄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hen let's keep those butterflies going right into the next stage. Music start.

0: I'm low-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그럼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곰똥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두쫀쿠, 곰똥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세 팀, 빅오션 올 아워스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With a dedicated close-up beauty camera you won't see on any other music shows, we'll capture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oday's stars?
0: 네, 좋습니다. 독보적인 아우라의 다국적 걸그룹 바로바로 액션 분들입니다. Welcome.
2: 안녕하세요.
1: Welcome, welcome. Hello, Actio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에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0: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1: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2: 크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0: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1: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

0: 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This is a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2: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3: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4: 이 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조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Cel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5: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대항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Cel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에요.
1: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부풀면서도 감칠맛 딱 있는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1: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의 4를 기념하는 네.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소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2: 와. 맛있다.
1: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3: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1: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 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군창?
4: 제가 떼고
0: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
1: 진짜 맛있다.
0: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네. 야.
1: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0: 전현무객 말고 시청자
1: 계획. 네, 와. 렛츠고. 자, 가보자.
0: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1: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0: 그래요.
1: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 식당이요. 국물 한 입 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0: 네.
1: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0: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1: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0: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1: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0: 시래기?
1: 생선.
0: 북어?
1: 북어.
0: 아, 북어. 아,
1: 북어입니다, 북어.
0: 북어 해장국.
1: 우리가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0: 네, 처음 들었네요.
1: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0: 네.
1: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0: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1: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0: 떡 좀 드세요.
1: 전현무객입니다. 시즌4를 출범해서.
0: 전현무객 아세요, 혹시?
1: 모르세요?
4: 아, 알아요.
1: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4: 네.
1: 아.
0: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시구나.
1: 예, 예.
0: 요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4: 저쪽으로 가면.
1: 거기 어때?
4: 거기 유명하죠.
1: 유명하죠.
4: 굉장히 유명하죠.
1: 유명하죠.
4: 마시고 해장.
1: 아, 역시 아시는구나.
4: 아, 네. 예.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5: 네.
1: 누구야? 안녕하세요.
0: 우와. 우와.
1: 병원 직원이세요?
6: 네.
1: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전현무객 아세요?
6: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요.
0: 전현무객 시즌4로 시작했어요?
6: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0: 떡이요, 떡.
1: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6: 감사합니다.
1: 오, 예.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6: 완전 맛집이에요.
1: 맛집이에요?
0: 완전 맛있어요.
1: 다 좋아요?
6: 여기 다 좋아요.
0: 다 좋아요.
1: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2: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장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 올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3: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임 무계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3: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야 될까?
3: 예,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네, 네,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저희 4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예. 예. 예.

0: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1: 안녕하세요.
2: 아유, 예.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밥을 하고 있어요.
0: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순간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4: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 예.
0: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갓 잡아 올렸어. 아, 뒤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0: 예, 네.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네. 반쯤 말린. 네. 촉촉해.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서 노가리죠.
0: 시즌 4입니다. 노가리는 알아야지.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요?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그죠.
0: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0: 북어는
1: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다. 아, 북어는 이제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의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3: 깔끔하다 음식.
1: 삼겹레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삼겹레 해본 적이 없어서.
1: 삼겹레까지는 가보신 적. 오. 뭐야 이거?
0: 우와. 아니 무슨
1: 삼겹레 식당인데 진짜.
0: 뭔가 한정식 플레이팅이 돼 있네. 나 지단 올라간 버거탕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4: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4: 네.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보시고.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시댕도 아니고 유리 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0: 진한데요? 그거를 그냥 북어 진액을 먹는 느낌인데?
1: 그렇지. 감칠맛도 너무 좋지. 네,
0: 감칠맛이... 캬, 진짜 진하다, 와.
1: 진한데 막 진해도 아니지.
0: 네, 네. 너무 정하다. 야, 이거 진짜 해장 제대로 되겠다.
1: 어우, 좋다.
0: 간이 완벽한데? 부어 한번 드셔보세요. 와, 너무 부드러워. 말린 생선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1: 씹는 맛을 살렸어. 그러면서 부드러워.
0: 부어 씹는 맛이 대박이다.
2: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북어라는 황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경입니다. 저희들이 황태를 씁니다.
3: 저희 어릴 땐 황태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북어탕이라고 지은 겁니다.
2: 황태를 손질하고 나면 머리랑 꼬리랑 남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끓여요. 원래 생선이 다 어두육미죠? 그래서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훅 구워서 끓여가지고 육수로 사용하거든요. 끓는 물에 또 저희들만의 다른 또 육수를 같이 섞어서 끓여냅니다. 손님상에 나갈 때는 그 육수를 간에 맞게 조절해서 황태를 넣어서 한번 끓여서 나가는 겁니다.

0: 북어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와.
1: 북어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0: 아, 뭐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생각인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밴키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찰짝만 도와줘요.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 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렇지? 네,
0: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아, 내가 북어 해장 국을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0: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 국이.
1: 이런 클래스면 진짜 찾으러 오겠다. 최고 해장이다.
2: 맛있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아,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어때요? 아,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아, 어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다음 얘네들. 잠깐만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만 넣어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저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한번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도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어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 과하지 않고.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미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2: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0: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1: 아, 맞다. 아, 맛있어. 까먹었네.
0: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1: 까먹었네.
0: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1: 아, 기대된다.
3: 오, 감사합니다.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0: 아,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1: 야, 맛있다. 까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내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0: 고소.
1: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0: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1: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0: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기는 없을까? 기계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집에?
1: 그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0: 아, 일을 더 시켜라?
1: 어.
0: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1: 에?
0: 불효 지수가.
1: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서 해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구에서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이게 청주 천안까지는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죠.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녁. 아, 감사합니다.
2: 얼굴 너무 작아요.
3: 아, 진짜 최고입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3: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3: 멀리서 오는데
1: 어디서?
3: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아,
1: 동네 맛집.
3: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어. 아, 진짜 괜히.
3: 괜히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0: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미국엔 이게 없지. 이런 맛은 없지.
1: 어.
0: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3: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1: 어.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0: 아,
1: 퀸카.
0: 아,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어?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1: 선생님,
0: 괜찮아. 해.
1: 핑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1: 네.

0: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0: 소영 감독님.

0: 도른 저 도른자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변현석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안 보다 보다 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1: 퀸카. 아하. 아하. 퀸카.
2: 그렇죠.
3: 아프시지 않아요? 결혼? 어? 예? 최근에 결혼.
2: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3: 아, 셰프님.
0: 아, 여기서 또 뵙네요.
2: 아, 그래서.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기. 전현무계획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2: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2: 아니, 아니,
0: 그 신부예요.
3: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2: 네. 아. 어제 친정에서 와가지고.
3: 아, 진짜요?
2: 네.
0: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2: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으로 네.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2: 맞아요.
3: 와, 대박이다.
0: 네. 남편이 좀 서운해.
2: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니까.
3: 하와이가 은근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
3: 네.
0: 일단 공복이죠.
2: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 한번 떠오르는 음식.
2: 아 면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면,
0: 그렇죠. 밀가루 네. 천국이죠.
2: 면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네. 한국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
3: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2: 아 이거
3: 딱인데.
2: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0: 갑시다.
2: 가시죠.
3: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0: 아니, 퀸카 하면 얘가 제일 유명해요, 요즘에.
2: 그래, 요즘.
3: 아, 그렇긴 한데.
0: 아, 뭐 팽현수 내면 그거 언제쯤 이 인치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2: 어떤 거요?
0: 어떻게 만나셨는지?
2: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0: 소개팅 했어?
2: 예전에.
0: 어어.
2: 한 4년 전? 막 이렇게
0: 어어.
2: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0: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2: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0: 근데 튕긴 거야?
2: 네. 그러니까 너무...
0: 센 척이구나, 센 척.
2: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0: 어, 바빴잖아, 네. 홍콩에서.
3: 두 분 다 바쁘니까.
2: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0: 왜 홍콩에서인데?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남편이?
1: 네, 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0: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됐죠.
0: 기사로 봤는데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0: 와, 완전 혼자네.
1: 닮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스마트하면서.
0: 뭐 그렇게 좋았죠? 킹카?
1: 아, 킹카도 너무 좋고.
0: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0: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1: 달라. 다들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아이비님이.

0: 약간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럴 수 있지.
2: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3: 평생 관계하고.
2: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2: 지금도 보고 싶어?
0: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2: 그럴 때 많아요, 진짜.
0: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 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숭 모 국수라고 모 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1: 달걀말이?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와? 그런 걔는 안 먹어봤는데.
2: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콩국수.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콩국수.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너무 쉬울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세웠잖아.
1: 콩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아...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다 동생이구나. 80년생. 난 인간 노포.
1: 살아있는 화성.
2: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러 가요.
0: 우리 이제 3살 동생이니까. 엄마! 소개하러 가시죠.
1: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1: 이게 다 콩이야?
0: 아. 우와. 그다음에.
2: 이야.
0: 콩이야.
1: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려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1: 어,
0: 한 100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2: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1: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2: 그럼
1: 1, 2월은 왜 영업 안 하지?
2: 두 달간 휴가 가시나? 워라벨? 이게 다 적혀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보러 오는 거야.
1: 콩국수 이게 되나?
0: 그러니까.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3: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3: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샐러드 맛집이라고 그러던데.
3: 유현진 선수.
2: 오.
3: 유현진 선수.
2: 오.
4: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3: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2: 유현진 맛집으로?
3: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수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얼갈이 배추라고요?
2: 아, 이렇게
3: 나온다.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 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3: 콩닥스 콩수랑요?
1: 네.
3: 김치가 짠지 같이 되게
2: 굉장히 짜지.
3: 짜름해가지고 네,
2: 짭조름해.
3: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2: 잘 어울리지.
3: 조금씩 얹어 먹어.
2: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0: 아 거지. 입맛이 잘 안 맞아요.
2: 네?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평가해?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3: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엇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3: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2: 지금이야 뭐. 다 좋을 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3: 저는 그냥 그래요. 솔직히.
0: 그냥?
2: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맑고.
2: 껄쭉하고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2: 그게 엄마가 해줘서 그래.
0: 네, 엄마가 해준 건 거의 그랬어요.
2: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아.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2: 배가 터져.
3: 아, 예. 감사합니다.
2: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어쭉한데? 예.
1: 저희는 풍만 달아서.
2: 아, 근데 곱게 갈렸다?
3: 우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토핑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 원래 오이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1: 깨맛풀이었어.
2: 근데 약간 그런 제가 먹던 콩국수 맛이 아니, 향이 아니야. 약간 미숫가루 향이 나네.
0: 진짜 미숫가루 향이다.
2: 미숫가루 향이 난다.
0: 달콤한 냄새 나네.
3: 소금 간이 완전 돼 있어. 어우. 소금 칠 필요 없어, 그지?
2: 아, 맛있네.
3: 아, 육수 간이 돼 있다, 그지? 그지?
0: 아, 너무 좋아하는. 이걸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오예.
2: 괜찮네.
3: 곱게
2: 이거?
3: 갈렸어.
0: 맛있다.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3: 맞아.
0: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무 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
3: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0: 간 너무 좋고
3: 간이 완벽해요.
0: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3: 맛있네 진짜로.
0: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3: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4: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국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살았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 5시간 굵혀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공간이 완전 돼 있어.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2: 맛있네. 이러니까 검은 새우는구나.
0: 그치,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설마하다. 어.
1: 나한테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0: 호불호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2: 딱 맛있게 먹을
1: 때 뭐 안 쳐
0: 뭐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손을 해다 주지 않아요?
2: 아 맞아.
1: 맞아 맞죠.
0: 아 맞아 맞아
2: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2: 집에 이면이 어딨어.
1: 없으니까.
2: 소면 해주지. 면 식감 너무 좋고.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2: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딱기도 좋아. 콩국수의 완벽한 면.
4: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어우, 여기 제일 맛있다.
1: 콩국수가 맛있어, 여기는.
0: 야, 이거 사람 엄청 많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야, 근데 왜 이 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김치가 다른 데로
1: 들어. 요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감칠맛 나잖아요.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해충김치가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신의 한수.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0: 뭐.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아직 면 자체에서 짠 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0: 중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1: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하는
0: 거 아니야.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았어요? 어,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
2: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문이
0: 그렇게
2: 드네요.
0: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되게 훌륭한데?
1: 근데 이거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어.
2: 감사합니다.

0: 야. 야.
1: 봐봐 이거.
2: 와 진짜 크다. 두툼하네.
1: 얇게 열어봅시다.
0: 와. 야.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2: 뭐가 기억이 나?
0: 김 들어간 계란말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0: 몰라? 처음 봤어?
2: 네.
0: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이렇게 해줬었어.
2: 진짜요?
0: 어.
1: 맞아.
0: 그치, 기억나지?
1: 후식 왔을 때 엄마가.
0: 그치?
2: 김 넣었었어요?
0: 김 넣었었어.
2: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1: 아, 이거 엄마가 해주면 맛있다. 엄마가 해주면 맛있다.
0: 진짜 옛날 계란말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되는 이유를 알겠다.
2: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0: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1: 네. 같이 먹으면?
0: 괜찮아.
2: 아침에 더 어울린다.
0: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1: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앞에 주고
0: 남편을
1: 해봤는데
0: 위해서.
1: 달걀말이 절대 센 불 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새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2: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1: 좀 그렇게 했었어요?
2: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1: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0: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1: 건졌다?
0: 여기 건졌어. 건진 집에. 같은 저 밑생도
1: 네.
0: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쓰리스타.
1: 쓰리스타요? 어, 콩국수계 쓰리스타.
0: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2: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2: 네.
0: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3: 뭐지?
0: 오류동의 핫식당이라고.
2: 뭐 하는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2: 핫식당집.
0: 안녕하세요.
2: 핫식당집.
0: 안녕하세요.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핫식당 아세요?
4: 아,
0: 아니요.
3: 박도리떡.
0: 그렇게 유명해요?
3: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3: 어, 감사합니다.
0: 즉석인 비빔이 주셔서. 그래서 한식당을 네.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인거 알죠? 섭외한 거는
2: 아, 그럼네. 어.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2: 네.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2: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2: 네.
0: 잘 됐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긴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그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 끼 뚝딱입니다.
3: 갈까요?
0: 갑시다.
2: 갈까요? 아, 성공이야. 아니, 이제 끝까지 사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자, 여기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3: 어, 그래요? 뭐죠?
2: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3: 아, 맛집 리스트.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2: 도상면?
3: 산시통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2: 오케이, 오케이.
3: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2: 천안에
3: 국산 식당이라고 흑염소 집이 있거든요.
2: 흑염소
3: 무침 국산 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4: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3: 네.
4: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3: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2: 여기는
3: 맛있어요.
2: 복날 가야겠다.
3: 복날.
2: 완전 땀.
3: 아, 맞아요. 그때 또
2: 고향탕으로.
3: 갓 들어갔어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2: 어, 누룽지 탕.
3: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2: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2: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0: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
1: 아, 먹을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맞춤형이네.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 내공발.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2: 식당 진짜 크다.
0: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모...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네. 와.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새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4: 촬영 맡기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거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아따 좋다.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 이제 닭볶음탕이랑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2: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예.
0: 이 자리에서만?
1: 이 자리에서만.
0: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예.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나지 6년 만에 지금 어떻게 돼요?
0: 여기 완전 폐허했을 거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땐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세 명 먹을 건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0: 대자.
1: 대자.
2: 안녕하세요.
3: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뽀글뽀글 끓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네.
2: 20분이요?
3: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닭불이는 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3: 좀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었네.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1: 이게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돼.
2: 나도 바로 여시네요.
0: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돼.
0: 20분 못 기다리네.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은 진짜 혼난대.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잖아.
3: 이야.
2: 이야, 색깔이 좀 빨갛다.
0: 겁나게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4: 네, 한 줄 줄까요?
2: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먹게.
1: 대전분이세요?
4: 와, 한창이요.
0: 와.
1: 순창?
4: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라고?
4: 네, 겁나게 맛있어.
1: 겁나게 맛있어? 순창이도 맛집 많은데?
4: 안에도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은 거
0: 맞아.
1: 세 분들은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4: 아니요, 저만 순창 좋아하고
1: 어.
4: 나는
1: 고은 국님은?
2: 원주요?
1: 아, 영빈.
5: 아, 네, 안녕하세요.
1: 맞지? 영빈 셰프. 여기 또 경상도에 도셨네.
5: 가까워요. 지금
1: 대구에서. 아니,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나왔으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혹시
0: 네.
1: 애칭 있나요?
0: 애칭이요?
1: 아.
0: 남편이랑요?
1: 아하.
0: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뭐라 불러요?
0: 그냥 자기야. 아.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요?
0: 보호자.
1: 뭐야?
0: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0: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1: 네. 근데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0: 보호자 너무
1: 보호자는 너무
2: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태토니까.
0: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1: 어, 네가 태토야.
2: 완전 그러니까.
1: 남편은 뭐라고 적어놨을까?
0: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1: 그런 말도 해?
0: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1: 하루에 한번 공주님으로
0: 네.
1: 해라?
0: 예.
1: 남편 자랑 좀 해봐.
0: 남편이요?
1: 남편은 어떤 분인가? 얼굴도 아. 학생인 거 알겠고.
0: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1: 그럼 남편하고 네.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0: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1: 무거웠어?
0: 안 무거웠어요.
1: 근데 그건 오버 아니에요?
0: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지 않나요?
1: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0: 네.
1: 굳이 그 작은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고 아니었을까?
0: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한 40분을
2: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1: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0: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1: 진짜로?
0: 네.
2: 그러니까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1: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0: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1: 이거 뭐 처음 알겠네?
0: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0: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1: 열었는데?
0: 네. 꽃이랑 음악이랑 그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리액션이요.
0: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6: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0: 우와! 다 익었어. 우와, 다 익었어.
1: 우와, 냄새.

0: 아, 근데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1: 예. 와.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파 맛을 아는 분이네요. 닭 다리파, 퍽퍽파.
2: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두 개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죠.
2: 두 분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3: 감자.
0: 파에 싸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하나...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와.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0: 어,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배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서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미쳤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와. 장맛이 죽. 와. 국물 1등이다.
0: 와. 야, 고추장맛.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도리탕
1: 맛.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도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0: 진짜 참... 감칠맛 있고.
3: 딱 맛있다. 근데.
0: 저거. 이건 장베이스로 한 것처럼 장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일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집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담아서 써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0: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1: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2: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3: 진짜.
2: 정말.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1: 근데 사실 고추장을 직접 담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2: 그러니까 구수한 장맛이 일품이네. 아.
1: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3: 아,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이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2: 근데 이거는
1: 장맛이.
2: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3: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깔끔하다.
2: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3: 싸먹어, 싸먹어야지.
2: 와. 진짜 맛있다, 여기.
1: 파가 맛있다, 진짜.
2: 파 맛있지? 파가 달아.
1: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거 어때요?
2: 파슈타다.
1: 파슈타다 먹는 거 어때요? 그 파슈타다 그 소고기 먹는 거 같이 되게 달아요.
3: 부드러우면서.
1: 파가 킥이네, 진짜.
0: 파가 40kg.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4: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0: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4: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드실 때.
2: 파는 정말 달아.
1: 파가 어쩜 이리 달지?
3: 그러니까.
1: 신기하다.
3: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세요.
2: 근데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3: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싸먹으니까.
1: 싸먹으면 되니까.
2: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아.
1: 아, 진짜 맛있다.
2: 아우, 파랑 장이 킥이야.
3: 파를 크게 썰어준 이유가 있네.
2: 그지?
1: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3: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2: 아, 튀긴 다음에
1: 넣어서. 생닭을 안 해요?
3: 네.
1: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3: 아, 그렇죠.
1: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2: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내잖아요.
2: 아우, 감자가.
1: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2: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1: 프로그램은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계획.
2: 네, 와.
3: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2: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1: 집에서는 닭골탕 안 해 먹으세요?
0: 그냥 국찌개 뭐 이런 거.
1: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0: 네.
1: 된장찌개.
0: 된장찌개, 찌개, 뭐 순두부찌개?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1: 미역국도 해?
0: 네.
1: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0: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1: 오.
0: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끓일 때 써요.
1: 육수에 써.
0: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1: 왜?
0: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1: 진짜 찬물 깨지네요.
0: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1: 미지근해서
0: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1: 국간장 살짝.
0: 네, 그리고 참치.
1: 참치.
0: 네.
1: 그렇게 하면 끝?
0: 네, 끝.
1: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0: 진짜?
1: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0: 그렇네.
1: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3: 진짜 먹고 싶었어요.
1: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1: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밥에 붙는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좀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볶음밥에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그러니까, 게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0: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요.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 안 보는 게 장맛.
2: 아.
1: 아, 씨.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깨를 안 뿌리잖아.
2: 그러니까.
0: 그냥 파란 김으로만 가는 거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을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와. 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네. 방송에서 막 이렇게
2: 네.
0: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2: 네.
0: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들어왔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럼 요즘에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2: 확 하게 되더라고요.
0: 아나 귀여워 아나 귀여워 눈 그런 거 봐. 어머.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2: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같아요.
0: 네,
2: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0: Deep underwater with almost zero visibility, a sense of tension lingers even above the surface. The busy workers lift unidentified objects from the sea. What could they be? And who are these people? The sea off Sunyudo Island in Gunsan, Jeollabuk-do Province, the site of underwater excavation of sunken artifacts. From prehistoric stone daggers to Joseon-era white porcelain, a total of 16,178 artifacts have been discovered here so far. Why are so many diverse artifacts spanning different periods being found here?
1: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이제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0: Since the Goryeo period, Sunyudo Island has played a key role along the West Sea shipping routes. At the nearby Oryongmyo Shrine, people prayed for the safety and success of trading ship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ing underwater heritage excavations in this area since 2021, and numerous artifacts have been found so far. Today, the press is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of the underwater heritage investigation. As most of the work takes place underwater, the excavation process involves many hurdles.
1: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물속이란 특수성 때문에 또 이거 아무나 또 못 들어가거든요. 또 전문적으로 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상 발굴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도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고.
0: The artifact discovered today with much effort is a deer antler. A piece of wood believed to be part of the ship's oar was also found.
2: 손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무거워서 구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성부력을 좀 맞춰가지고.
0: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0: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u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이제 후진회사 들어갈까?
1: 되려면 되기는.
0: 그럼
2: 애가.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 지금 뭐 한 4킬로? 4, 5킬로?
3: 수달이 정도 됩니다.
4: 넓은 데 있다가 좀 좁은 데.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1: 어이구야.
2: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어미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제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잘 잤어. 야.
1: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2: 확실히 건강한 것 같아요.

0: 풋살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등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1: 8월 9일날 보도가 된다면은
0: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2: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3: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큰 통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있어야 성충을 하는 건데 4개월 주기로 한번 갈아줘야 돼요.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 속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소리를 전달을 해 바랍니다.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 하늘소의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 하늘소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문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 이르는 대형의 집수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k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k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aek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aek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0: 주목해야 될 유물이 이제 아마 봉축편인 것 같아요.
1: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0: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0: 출토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0: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기념명이고요. 금제식은 뭐 이제금자, 있을제자, 밥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사년 현재 남아있는 식량, 식량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1: The pongchuk sticks are known to have been used in state documents. They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Iksan Ogumsansung Fortress played at the time. The writing inscribed on the sticks made it easy to identify documents. This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Paekje's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unknown. But how was a wooden pongchuk able to withstand the passage of 1400 years?
0: 아마 이게 물속에 뻘층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1: As sediment accumulated over the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aek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aekje capital.
2: Oh, 이번에야말로 그 대가 군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내가야의 구성인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1: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아궁이 불펴 불펴고 남은 그 흔적들입니다.
2: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가야 성토층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신 서토추설을 해드립니다. 여기 안반토층이 있고 그다음 전토층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토층의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 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 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야 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 제가 공성지역을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굴 성과가 워낙 이제 대갈 공성의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 이어서 추가적인 발굴 조사도 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원 소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예,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2: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3: 하! 노예라니.
0: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읊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3: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1: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3: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0: 네?
3: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차 내려 먹기 좋게 아주 건강한 애들로.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고,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여기 와. 그렇지. 말린 세이지를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 감기가 돈나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로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할 수 있겠는걸요.
0: 하, 누가 나 준대?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오늘도 수고.
2: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3: 안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1: 나는 여기서 이거...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3: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4: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3: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1: 첫 만남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4: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0: 어, 저도 같이 가요.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4: 급해는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0: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준 건데요?
4: 아유, 급해니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0: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4: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0: 가요, 가.
4: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 아, 로렌, 이건 어때요?
3: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저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0: 편지가 왔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 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의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메이건 배우님.
2: 어, 네. 왜 그러시오?
1: 네. 왜 그러시긴? 나야.
2: 노래?
1: 왜 이렇게 놀래?
2: 아니, 노래?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다방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이야.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2: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2: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3: 예쁘다.
1: 꽃말이 뭔지 알아?
3: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1: 오.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리건이 최고의 배우야.
2: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남장을 한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2: 고마워요. 아,
3: 저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1: 편지?
3: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4: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로렌!
2: 그린?
4: 너 여기서 뭐해?
2: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4: 아, 그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2: 네, 그런데요.
4: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2: 아, 작가님! 아,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4: 공연 잘 봤어요.
2: 네, 어떻게 또 감사합니다.
4: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아,
2: 네,
1: 오늘 저 배우님! 가시죠.
4: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4: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4: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4: 조수?
1: 그래.
4: 너 아직 글 써?
1: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아,
4: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당연한 일이지.
4: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4: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튼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1: 아버지,
4: 이게 다 뭐냐?
1: 아,
4: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4: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어? 싹 다 불태워!
2: 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4: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2: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4: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기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2: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4: 어?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2: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4: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자.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0: 만드라고라!
2: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로미오!
3: 완벽해요.
4: 참나, 남자 남장 여자가 사랑하는 문란한 이야기? 아니, 문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1: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5: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라는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1: 마녀의 예언가,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4: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1: 인기작가네, 인기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4: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자,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5: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1: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4: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4: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1: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4: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5: 로렌!
4: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닫은 세상에게 배를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4: 로렌이 그랬어요.
1: 맞아.
5: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또 시작이군!
5: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4: 야, 너 진짜 잡혀가 조용히 좀 말해.
5: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그 자체로 빛나니까.
1: 웬일로 맞는 말 좀 안 해.
2: 페이지 말이 맞아요. 로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아,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자!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0: 하원.
1: 손에 잡힌 대로 쌉담 쳐갔어요.
2: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아낸 거야?
1: 대체 누가? 마음도 모두 엉망이 됐어. 여기 가꾸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 대본이 사라졌어요.
3: 제 노트도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1: 안돼. 아,
4: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허상을 그대로 믿게 둘 것인가?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기 모든 죄송범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젠다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0: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에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0: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0: 그러면 우리 허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1: 난 이 주변을 좀 살피고 올게.
0: 아, 조심해요, 로자. 그린?
2: 이거 로렌 서명이잖아. 아버지!
3: 뭐예요?
4: 극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3: 고맙습니다. 초청장, 극작가 그린 로버트 씨께 로버트 경의 추천사를 받아 편지를 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조기 폐막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작품을 다음 공연으로 초청합니다.
0: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결국 이렇게 돼서?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니 뭐니 소문낸 것도, 화원 뒤집은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2: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2: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화원은?
2: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2: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2: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2: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 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2: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2: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2: 넌?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2: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화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5: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죠.
6: 이제 더 이상

세상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을 내야 돼.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라는 소문이 세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0: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했고, 때문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1: 나도 셰익스피어다.

0: 시키고 싶어요.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가 쓴 글도요.
1: 아, 나 이럴 때라도 주인공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해요, 로렌.
2: 영웅놀이 혼자 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0: 창을 흔들고 글로써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1: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2: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0: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나왔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1: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1막 3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2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2: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고 더 넓은 세상을 봐요.

0: 곧 왕실 경찰이 도착할 거야. 극장 밖이 벌써 소란스러워요.
1: 그래, 잡아갈 테면 잡아가 보라지. 연극의 막이 한 번 더 열리겠네요.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아! 또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2: 혼 좀 내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4: 사람들 떠드는 한 신났다.
3: 과연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1: 아, 기막힌 연극 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와, 나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5: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2: 그래, 면제부.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Tell
2: me, 위에 동초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3: 기력 증진, 피로 회복. 예,
2: 너무 피곤하거든요.
4: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5: 하긴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6: 이빨 뜨시는 것 같은데.
5: 어? 단 한 줄만으로? 우리가 지금 탐험 콘셉트잖아요.
2: 네.
5: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2: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5: 네.
2: 출발한 지 35분? 지금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없어요.
5: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2: 와, 가는 길이 진짜 첩첩 산중이란 말이 떠오르듯이 지금

0: 아, 드디어 왔다. 와.
1: 아. 와. 여기는
0: 거진 한 시간 걸렸죠?
1: 네. 오는 길 자체가 탐험.
0: 그 우리가 한 몇 킬로 지점이었죠? 중간이었나?
1: 예.
0: 그 안내소에서 딱 이거 출입증도 받고.
1: 그러니까요. 요게 네. 또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딱 탐방객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0: 네.
1: 뭐 딱 착용하고 딱 가야 됩니다.
0: 가시죠.
1: 인증 받았다 이거죠.
0: 용능으로 가시죠.
1: 확실히 좀 덜 덥네요, 그죠?
0: 네. 여기가 지금 1280m? 네.
1: 뜨겁긴 한데 네. 높은 지대라서. 일단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늪이 나타나고 네. 여기가 또 이제 탐방하려면은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개별적으로도 막 다닐 수가 없는 곳이라서
0: 오랜만에 차 안에서
1: 오프로드 마사지 받고 와. 여기 간략한 또 안내
0: 여기 있네요.
1: 있네요. 예.
0: 대암산 용늪 해가지고
1: 예.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람사르 습지
0: 남사르 습지
1: 1호로 이렇게 된 데라서
0: 애기 용늪도 있고 작은 용늪도 있고 큰 용늪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1: 네. 그리고 저기 좀 큰 네. 지도 보시면은 이 늪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산에서 저만큼을 차지하는 거니까
0: 엄청 크네요.
1: 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와, 올라오는 길이 첩첩 산중이더라고요.
1: 네. 용루배 오신 거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여간 선생님들이 용루를 돌아보시는데 네.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용루를 네. 드디어 눈앞에.
2: 선생님, 여기 하루 탐방 계획이 정해진 걸로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되죠?
1: 하루 200명으로 이렇게 하루 200명.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이게 누구 똥이에요? 이게?
1: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 살쾡이라고 그랬잖아요.
2: 근데 이게
1: 삽입니다.
0: 네, 삽.
1: 삽 배설물인데 특징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약간 털 같은 게 섞여 있을 거예요.
3: 네. 네,
1: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한 일주일 정도.
0: 일주일 정도 많이 사갔네.
1: 네, 그렇죠. 사기 돼서 그런가?
0: 네, 많이 사갔네.
3: 난 아직도 적응을 못 했어.
1: 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치우려고 해도 네. 또 탐방객들이 오시면서 그래도
3: 네, 저런 거는
1: 예,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0: 용늪.
4: 아, 둘 다 있구나. 네.
5: 어? 저기 가수!
0: 네, 맞습니다. 네.
5: 아이고!
0: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5: 신성 씨, 신성 씨.
4: 오메.
0: 네, 안녕하세요.
5: 아, 이 필요
0: 찍기 전에. 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아니, 용늪에서 찍어야지.
4: 휴지석에서 안 찍으시고.
1: 저 용로 표지석을
5: 놓고
4: 아이고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제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파트너를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올 때마다 많은 분들 계신 곳에 오면은 늘 파트너를 뺏깁니다. 네.
7: 예, 알파카 행사 끝나고 이제 제 행사가 잠깐.
4: 네. 아, 또 우리 형님 또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타라서. 아이고 제가 너무 외로워지네요. 파트너를 뺏겼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네네.
8: 하나, 둘, 셋. 하나, 둘.
6: 막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4: 그냥 그냥 좋다.
0: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4: 아 조금.

0: 식물 선생님.
1: 식물들.
0: 네, 여기 자생하는 식물.
1: 아까 봤던 뭐 그 기생꽃.
0: 예. 네. 네.
2: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여기 비로용담입니다. 요거는 그 휴전선 지나면은 용로 안에만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예,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끈끈이 주걱인데요. 아, 여기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끈끈이 주걱이 꽃이 안 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너무 많이 피었어요.
0: 오늘도 가다가 보이겠죠?
1: 여기 다 자생하는 거니까.
0: 어? 와, 여기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바로 앞에.
3: 우와.
0: 오, 뭐가 쫙 펼쳐져 있는데.
3: 용늪.
0: 아, 늪이네, 이제 진짜. 네.
2: 지금 보시는 용로읍인데 여기 한 면적은 한 만 평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풀이라 그래가지고 무릉덩이가 한 30~40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 멸종위기 야생화들도 많이 피고 지고 하는 천상의 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용릉에 용이 있나요?
2: 설마. 네. 동양에서는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주 악한 환상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0: 서양에서는 또 그렇죠.
2: 근데 여기 이제 봄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너무나 진짜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이 쉬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용릉이라고.

0: 자, 이제 그 용룹의 생태적 가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 밑에 있는 게 그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이탄층이 뭐냐면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다가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저온 현상이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 만들어진 것이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용룩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mm에서 3mm 정도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데, 높은 데는 1m70 정도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으니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 습지협약인 남사르 협약에 가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등록한 그런 습지가 되겠습니다.
1: 아, 여기 꽃들이 예쁘다.
2: 열대우림의 온 같죠?
3: 네.
2: 고비 딱 보니까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신성 씨의 이 아재 개그의 고비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적응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2: 신기하다.
1: 오, 여기 밑에 다 보이, 오, 물이 다 보이네. 엄청 많은 또 생명체가 살겠다.
0: 자, 오늘 그 서울 경기 지역의 기온이 거의 37.8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용룹의 지금 기온은 거의 25.6도?
2: 네.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온도계를 가지고 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2: 26.3도, 그리고 습도는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정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0: 아, 지금 뭐 거의 그 삼복 더위에 접어들었는데도 엄청 시원한.
3: 바람이 불어서 땀이 안 나요.
0: 아. 네. There's nothing like
2: it. People say. 어, 근데 진짜 바람 막 보니까 너무 진짜 시원해요. 와. You might just believe it. Let me show you. I can prove. 어, 바람. 와.
3: 그거 알아요?
2: Listen to my heart.
3: 이제 그 커피 던전.
2: 어, 그래. 어, 지금 나올래?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서.
3: 여유롭게 딱 그 올드 패션드 허세. 자. 어우, 여기 진짜 완전 늪이다.
2: 가려진 커튼 사이로. 조관우 선배님이.
3: 네. 이 늪 맞죠?
2: 네, 맞아요. 네. 점점 스며드시네요.
3: 아우, 근데 생태 환경이 그 오랫동안 잘 보존이 돼서. 아, 참 잘 돼 있네요.
2: 진짜 창포, 와, 곳곳에 없었다. 창포가 있어가지고, 창포꽃.
3: 멀리 보면은 바람에 막 살랑살랑한 거. 너무 예쁘다.

0: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뭐
0: 들으시네? 잠깐만요. 뭐 오토바이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네.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1: 이번에는 스피드 탐험을 해볼 겁니다.
0: 스피드요?
1: 예, 지금 여기 써 있죠. 스피.
0: 네. 혹시 이거 달리기 하나요?
1: 아, 달리기는 아니고요. 여기 인제에 거의 4km 정도 되는 공인 네. 자동차 경주장이 있거든요.
0: 아, 서킷장. 네. 아.

0: 이거 와보세요. 와봤죠. 아. 여기서 그때 헬멧을 쓰고 네. 탔는데 헬멧을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엄청 빨리 그냥 왕, 왕, 왕.
1: 순식간에.
0: 아, 이렇게 돌리시고 막. 오!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1: 네, 이번에 좀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네.
0: 어, 이건 좀 좋은 기억이에요?
1: 뭐 비슷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0: 혹시 우리가 운전하나요? 아니면.
1: 운전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한 또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0: 제가 사실 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서 여기도 워낙 또 인대를 대피하는 곳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스피드도 즐겨보고 또 재밌는 체험도 있는데다가 볼거리도 있어가지고요.
0: 그럼 빨리 가시죠.
1: 여기도, 아유, 여기도.
0: 너무 길어요. 빨리.
1: 빨리, 빨리, 빨리. 또 재밌을 겁니다.
0: 스피드, 스피드. 아니, 아까 전에 택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택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1: 택시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0: 야, 경주

0: 자동차밖에 없는데요? 네.
1: 서킷 택시라고 이게 직접 드라이버분 옆에 타고서 이 트랙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2: 작년에 안 좋은 기억이.
1: 아, 그래요?
2: 와, 여기를 또 이거를 타게. 와.
1: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 막 나온다고 하니까. 아,
3: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예. 아유, 예.
3: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듣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아. 이거 타보셨다고요?
2: 작년에 네. 여기 저희가 그 촬영을 와가지고 네네. 멤버들 각자 한 명씩 얼굴 그리기.
1: 그리기요?
2: 네, 이거 한 바퀴 도는, 아, 두 바퀴 돌았나? 한 바퀴인가?
1: 이 안에서요?
2: 네.
1: 이거 그려서만 이렇게 될 텐데?
2: 그래서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네. 이 직진 코스 있어요. 네. 그럴 때 빨리 그려요.
1: 아, 재빨리 그리고?
2: 커브를 때 가만히 있다가 또, 막 그리고. 아.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네. 좀 재밌게 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1: 예, 한 명씩 타볼 네. 수 있는데, 네. 제가 살짝 겁이 나긴 해요.
2: 왜?
1: 그래서 기 경험자 먼저.
2: 아, 저 먼저?
1: 네,
2: 아,
1: 저는, 타보시고.
2: 전 사실 좀 스피드 좀 즐겨 합니다.
1: 네.
2: 평소에도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1: 먼저 타보시고 제가 좀 보고서 제가 탈 수 있을지 아. 판단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3: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선을 지키면서 네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2: 직접
3: 하겠습니다.
2: 직접 주행해주시는 거예요?
3: 예. 못 믿, 아, 믿기지 않으세요?
1: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니, 사실
1: 저는 아니, 뭐, 보고 할 수 있을지 보고
3: 일단 타보시죠.
1: 파이팅! 파이팅!
2: 파이팅.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1: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2: 아유, 표현 좋아합니다. 어휴. 오우.
1: 벨트가 딱 그 롤러코스터 탈 때 그런 벨트네요. 긴장을 전혀 안 하시네.
2: 역시. 역시. 아. 아. 허리 끝내준다. 정재실 포신합니다. 와. 아, 근데 에어컨은 없죠? 시원하네요.
3: 아, 여기 바람이 들어오니까.
2: 네,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코너가 굉장히 안정적이시네.
3: 아, 이게 일반 차들은 네. 코너를 이렇게 한번 돌지 못해요.
2: 맞아요.
3: 네. 우와. 네, 코스이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2: 아, 와. 접질력 끝내립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게 보이진 않는데 멀리서 이 굉음 소리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0: 와, 기분이 될 것 같아. 와, 저기 또 무대 들어옵니다. 이차다. 와, 들어왔어요.
1: 어, 살짝 지금 멀미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최고입니다, 최고.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이야. 아, 여유가 넘치시네요.
1: 와, 진짜.
3: 어때요?
1: 너무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네.

0: 네. 그냥 뭐 동네 마실 다녀온 수준이에요.
1: 빨리 좋다.
2: 가세요 빨리.
1: 아, 진짜 저도
0: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저도 또 해보겠습니다.
3: 잠깐만요.
4: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멀미나는 줄 알았어. 죽을 뻔했어.
2: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기사님 그 서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네. 가시죠.
4: 네. 야, 간다. 잘 가요.
2: 첫 번째 코너입니다.
0: 아마 한 이쯤 구간에서 이제 참을 미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지금 아마 지금 막 와!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2: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네.
1: 이제 트랙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2: 4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약간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네요, 진짜.

0: 잘 들어가겠습니다.
1: 네. 들어온다. 저 표정이 기대돼요, 지금 표정이. 과연 어떨까? 오.
2: 수고하셨습니다.
3: 이 정도면 다 운전할 줄 아세요.
1: 아니, 얼마나 심해서 마이크도 떨어졌어. 여기 마이크. 자.
2: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야. 자, 어땠어요? 커브 돌 때 좀 어떠셨어요?
2: 커브 돌 때 좀 무섭겠네요.
1: 오, 몇 번 하셨어요? 오.
2: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 막 이렇게 했었죠.
1: 오, 다섯 번이요? 나는 스피드를 내봤지만, 네. 옆에 타니까 좀.
2: 내가 운전하는 거랑 옆에 있는 거 달라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우리가 이, 네. 지금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1: 네, 네.
2: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1: 이거를 우리가 직접
2: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어, 그래요?
2: 할 수 있어요.
1: 그것 가보시죠. 또한, 그건 좀 다르죠.
2: 일단 가보시죠.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걸 좀 더 친근하게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건 너무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바이올린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싫었고 음악도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엄마는 나를 두고 학생들을 레슨을 할까? 왜 엄마는 나를 두고 공연을 가실까? 이런 느낌 때문에 음악에 대한 큰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플루시라는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아, 음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플루시라는 악기가 선율 악기잖아요. 그런 멜로디에 심취되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저의 숨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플루트 같은 경우는 소리는 입술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 맞는 그 공기의 각도나 압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관악기로 예를 들자면요. 색소폰이나 오보에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이 취구를 전체를 다 막고 그 압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룻은 이 구멍을 살리면서 이 주변 근육의 압력과 정말 미세한 그런 차이로 소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플루트 하면 이미지가 그냥 예쁜 이미지, 그냥 좋은 멜로디를 이끌어가는 그런 악기,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이 테크닉도 많이 발전하고 악기 자체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현대곡들을 들어보시면 아니 플루트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 아 이렇게 굵은 색채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한 음이 아니라 두 음을 동시에 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순환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끝까지 불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커티스 음대라는 대학교의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학교에서 연주도 많았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적스럽게도 어느 날부터 악기를 조금씩 들 수 있게 되었고 또 느린 곡부터 천천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줄리어스 베이컨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너는 테크닉과 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슈망의 로망스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너무 아름다웠다. 너는 더 나은 뮤지션이 될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 손가락 다 성하고 악기를 불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니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바이올린 곡들이 더 각별해진 이유는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배웠어요. 그게 딱 7일 동안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7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도쿄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연을 취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도쿄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일본에서 모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청중들도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4일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하면서 다들 어떻게 보면 청중과 오케스트라 저까지 다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저한테 쓰여진 곡이 한 다 합치면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윈터 제스민이라는 곡이 있어요. 작곡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냐면 내가 너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 윈터 제스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혼자 12살 때부터 유학길에 올랐고 너의 그 외로웠던 홀로서기 했던 스토리와 또 손이 아팠던 거를 견뎌냈던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강인하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곡도 하나의 음을 오랫동안 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음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저로서는 지나온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벌써 1년 사이에 몇만 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올렸고 또 다음 영상을 올렸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내 채널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 자주 물으시는 질문, 뭐 떨릴 땐 어떻게 하나요? 풀 소리는 어떻게 잘 낼 수 있나요?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떤 주제든지 이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청중들한테는 좋은 연주를 보여줘서 감사하다. 또 저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배우고 영감을 얻고 이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제 음악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잘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순히 우리가 즐겨줄 때, 우리가 그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음악이 본질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 여러분께도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한 거를 처음으로 기억나는 건 아마 성당의 성탄절 행사에서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루돌프 사슴코를 불렀던 게 아마 첫 저의 무대였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조수미 키즈여가지고 조수미 선생님을 보면서 자란 꿈을 키운 그런 세대인데 서울대에서 다니는 동안 각종 국제 콩쿠르나 국내 콩쿠르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시작하고서 1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필리페 레벡의 소프라노가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 내일 공연인데 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필리페 레벡에는 고음악에서 그 거장 중에 거장으로 유럽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직전 시즌이라 잘하는 소프라노들은 이미 부킹이 다 끝난 상태여서 무대 한 번도 데뷔하지 않은 23살 저에게까지 온 거죠. 리허설장에 가서 공연 시간 전에 정말 제가 한 번씩밖에 불러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 리허설이 끝났을 때 저는 몰랐는데 필립 헤레비게 선생님은 저희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친구를 어디서 찾아냈냐고 되게 gold, her voice is like gold 그러셨대요. 그때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콘서트는 하는데 오페라는 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고향 친구이자 정말 다른 고음악의 거장인 노르네 야콥스는 오페라도 많이 하거든. 너는 그 친구를 꼭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몇 년 후에 그분과 모차르트 오페라를 가지고 투어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맡은 역은 좀 못된 맹랑한 하녀 역이었고 내일이 공연인데 지휘자가 저한테 가련한 여주인공을 해야 되는 분이 너무 아파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 역까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죠. 오페라에는 레치타티버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준스알 피닐 모멘토 게고드로센 오히려 오페라보다 아리아보다 훨씬 말이 많은 건데 그 말을 너무 외우기가 어렵고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에스트로가 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니까 저한테 넘어온 이 챌린지를 꼭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잊혀지지 않은 정말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덴바덴 페스트슈필하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생방송으로 나가는 돈조반니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사실 그 돈조반니의 체리나 역 때문에 제가 유럽에서 되게 이름을 얻은 또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첫 장면에 결혼식 장면이어서 제 신랑이랑 막 나와서 놀다가 돈조반니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돈조반니가 저 여기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저를 들어서 그 창가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건데 이 돈조반니 친구가 당시 26살로 굉장히 어린 친구고 데뷔여서 저만큼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들어올려서 저를 창문으로 거의 내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서질 못하고 거의 뒤로 나간 거예요. 정말 발끝만 여기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 지금 첫 장면인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다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정말 발레리나처럼 이 발에 발과 이 손끝에 이렇게 하고 겨우 그걸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찔한 장면.

제가 한 작업 중에 제가 외국에서 작업한 음반들이 30여 장이 되는데 그중에 한 반 가까이는 월드 프리미어 레코딩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녹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보도 유실된 게 많고 세계 최초의 녹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녹음이 없었던 음반이니까. 그러면 아무도 해놓은 경험치가 없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음반을 하게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좀 막막하게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음악을, 이 라인을 어떻게 가져갈까? 라샤 키오피앙가, 이거를 라샤 키오피앙가 이렇게 넣을 수, 긴 라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걸 아무도 노래 안 했다면 라샤가 let, 나 그렇게 한 내버려 두라는 말이어서 라샤 키오피앙가 그렇게 한숨을 지으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저와 음악감독인 지휘자가 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제가 평생 고음악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사를 노래하느냐였어요. 그 말을 잘 전달하는 데에 저희의 책무가 되게 컸었어요. 책임이 크니까 라샤 키오 피앙가, 그 피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라샤 키오 피앙가 피앙가 할 수 있고, 피앙가가 울음이거든요. 내가 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샤 키오 피앙가 아니면 라샤 키오 피앙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녹음이 되거나 그렇게 공연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레퍼런스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음악의 레퍼런스가 된다는 건, 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보람 있는, 정말 보람 있는 작업이었네요. 아마 제가 고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해본 곡을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누가 하지 않았는데 이 곡을 선에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 이 뮤지컬에서는 이 주인공이 파리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되는, 주역 가수가 되는 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소프라노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미국 연출자분이 제안이 왔었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무대마다 120%씩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점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한, 어쩌면 행운이라고,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2011년도에 세계 예술 가곡 페스티벌 때 한국 가곡으로만 리사이트를 하는 그런 곳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 가곡을 드디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이 한국 가곡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그 격변의 역사랑 똑같더라고요. 한국 가곡으로만 된 앨범을 인터내셔널한 국제 레이블에서 내는 게 제 꿈이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음반을 낼 때 한두 곡 정도 넣는 거 말고 한국 가곡을 이게 한국 가곡입니다라고 하는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앨범을 정말 우리나라 한국 곡다운 곡들을 섞어서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반갑습니다. 대큰사랑입니다.
1: 아임 라이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밴드 데카당이라는 밴드이고요. 와, 뒤에도 첫 곡으로 이번 Rage Waits 앨범의 1번 곡과 2번 곡인 알페온 2374와 울가미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저희 첫 라이브죠, 울가미는, 그죠?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울가미의 라이브를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다가 소리를 보태도 될까? 헤드폰까지 꼈는데 뭔가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얹으면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은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한번 좋으면 좋다, 아 별로면 아, 별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끝까지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역시나 저희 앨범에 수록된, 이것도 신곡이라 후 Ready? 뱅크시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들 곡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헤드폰을 해야 되겠다.

0: Thank you.
1: Blink 씨라는 노래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2: 거짓말.
1: 거짓말. 아.
2: 거짓말.
1: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명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대답 크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 세컨 베이스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스티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저희 달려볼 테니까 걷자 걸으면 돼 걸으면 나 질 거야. 산책이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또 하고 싶네.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강호동 선배님께서 지금 우리는 9시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고그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들려드릴 건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인사 한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그죠? 드럼 이현석부터 한번 오늘 소감과 공연 어땠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매 공연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순식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도 즐거웠고 이렇게 또 헤드셋 쓰고 계신 거 보니까 또 되게 좀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제 코러스가 적나라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표영진?
2: 매 공연을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원형의 형태에서 했던 적은 처음인데 오늘이 그래서 뭔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 맞추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생겨가지고 뭔가 너무 기분이 좀 좋은데 살짝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여튼 네, 즐겁습니다.
3: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아임라이브 와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0: 8월 8일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8월 8일에 그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임라이브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여기도 달려서 여기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최대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밴드 될 테니까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당이었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2: 오, 오픈 찬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의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음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1: 어.
0: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 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2: 아.
0: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에 입구거든요.
2: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2: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2: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2: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2: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2: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2: 네.
0: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2: 네.
0: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2: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2: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2: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2: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2: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2: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2: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2: 된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2: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2: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2: 네.
0: 그냥 난장판이었죠.
2: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2: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2: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2: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2: 요 위치 그대로.
0: 아.
2: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2: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2: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폭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요?
0: 네.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은
2: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3: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3: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3: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3: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

0: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1: 예. 황금의 섬이죠.
0: 네. 황금의 섬. 네. 네.
1: 그 노래도 있어요. 초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아.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0: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1: 예.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조선왕 백제 역사를 엿주고 가야구 문군 광고천왕각하라.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저는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천안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아,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왕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이 모든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아 여기는 막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 봐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을 오히려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하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새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했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0: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o Us Home. A story of a girl who is fighting not to be left alone again. It is a movie that received invitations to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director Yoon Shin-kyung's feature film debut, two actresses who began as children and grew up on screen, Choi Myung-bin and Moon Sung-ha, impressed with their nuanced acting. Talented actor Kim Tae-hoon and Yoo Da-in add stability to the cast.
1: 알바 시작했어. 지금 나 있는 곳이 어항이라면 그 집은 바다 정도?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3: 안심하지 마. 언제든 버려줄 수 있으니까.
1: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아저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0: Let's watch the movie Sua's Home together. Hounded by debt, adoptive parents vanish without a word.
4: 다음부터 이러지 마. 내가 왜 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니? 보호자도 아닌데.
1: 엄마한테 연락은요?
4: 말했잖아,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선이 너도 그만 포기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5: 좋은 기회야.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0: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6: 먼저 한번 볼까요?
0: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6: 스텝 신경 안 써?
0: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7: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5: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7: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0: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6: 그렇지.
0: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1: 네?
2: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0: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6: 그렇게 자신 있게 해.
4: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지그럭 부족이야?
0: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1: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이 주제.
0: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8: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6: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8: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잖아.
0: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5: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1: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네가 뭔데도 와.
0: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1: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0: She approaches Sua's dad.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1: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9: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1: 어떤데? 아빠가 웃었다고.
9: 그게 아저씨 사 좀 세워주세요.
0: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just for fun, but...
10: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5: 잘한다. 고민 중이야.
0: Sua's dad gets the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11: 좀 친해.
1: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12: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11: 너가 키우는 애였어? 어 뭐야 진짜야?
13: 어 안 뭐.
11: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0: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her burnout.
14: 이 영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타지적 인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And so, Youngsun was born. Actress Choi Myung-bin portrayed the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
15: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0: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u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16: Sua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14: 생동감.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0: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15: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16: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0: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15: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14: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0: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1: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0: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안데르센의 동화를 바탕으로 제가 25년 동안 계속 발전시켜온 한국의 대표 창작 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속에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일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

이라는 이미지로 일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물속 보호 안에서 정말 밝게 자란 아이로 이번엔 그려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할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마치 인어공주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두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중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랜만에 온 만큼 최대한 제가 준비한 무대 그동안 조금 더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래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carrying patience and respect.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Always with us, always a part of everyday life. That is Taekwondo. Now, powered by science, Taekwondo evolves once again. Powered by speed, precision, and data, smarter training drives motivation and engagement. United with science, Taekwondo is shaping the future. Though languages and borders may differ, we are united through the shared spirit of Taekwondo. Beyond the Olympic stage, passion comes alive. Taekwondo One is becoming a global sports tourism destination. Every day, we write a new chapter of harmony.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has become a driving force of K-culture, sharing Korea's spirit and style with the world. Kicks in rhythm, precision in every beat. Through the powerful movements of Taekwondo, we become one. Taekwondo, humanity's most dynamic icon, continues to prove its limitless potential to the world. Where curious footsteps pause, the vibrant spirit of Taekwondo fills the air. Inner strength, respect for others. Now a familiar part of everyday life, Taekwondo has become a celebration shared worldwide. A beautiful culture united through Ye, the spirit of respect. Connecting heart to heart. This is the world Taekwond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Right.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둘, 셋.
1: 라이션.
0: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0: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0: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0: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0: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0: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0: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0: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0: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0: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0: 그래서.
1: 그래서.
0: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0: Yes.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네.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네.
1: 저희 아니랍니다.
0: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에요.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예. 예.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Roman?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Ah, 사랑해
4: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s.
4: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Yeah. O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Instagram.
5: Yeah.
4: Oh, then you got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0: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0: Uh-huh.
5: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0: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0: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follow.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5: I bought toner.
0: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Tuk-tuk.
0: Tuk-tuk. Tuk-tuk.
4: It was good?
5: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0: Mm-hmm.
5: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막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아, 이효진 됐어?
9: 싱가포르.
0: 싱가포르. 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0: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0: Oh, married. Oh, really?
7: Yes.
0: Oh my god.
11: Congratulations.
7: Thank you.
1: 1 year plus.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정정수.
1: 정샘물.
0: 정샘물. 정샘물. 어, 정샘물. 정샘물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4: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0: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2: important thing.
10: I look at reviews.
4: Review.
1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mm-hmm.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7: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4: Are you satisfied?
7: Yeah, yes.
4: Oh, you love really. You like it?
2: Yeah. 한국말 알아듣으시는 것 같은데?
4: Oh, you, have you studied Korean?
7: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4: Oh, really?
10: Wow. From watching Korean dramas.
2: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4: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7: Goblin.
4: Goblin.
2: Goblin?
4: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2: 아니, KBT 얘기할 때 텐션이
4: really.
2: K-드라마 얘기할 때 저도 과연 텐션이.
7: My
4: 공유
7: 선배님. 아, 동맹.
4: 이동 선배님? 아, 오케이.
7: We cried when we watched.
4: Me too. At the last episode.
7: Last few, yeah.
4: Yeah.
7: When he stepped.
4: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7: yes, yes.
4: He cried. You know.
2: 얘 뭐야? 얘 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4: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7: Yeah, I know.
4: Yes, yeah, it's
2: this
4: thing.
2: Is KBT program.
7: Okay,
4: oh,
7: sorry.
4: Yeah.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4: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4: 네.
1: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 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1: 네.
4: 아, 진짜로요? 아.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4: 네.
1: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11: 그럼요,
1: 왔습니다.
4: 아,
1: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1: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4: 네. 아, 성분.
11: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2: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2: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4: 달팽이.
12: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4: 아들 덕.
12: 우리 아들 최고.
11: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2: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1: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2: 오, 이거 한번
11: 배송 완료.
2: 야, 오, 많이 사셨는데.
1: 많이 사셨습니다. 네,
11: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1: 네, 이것도 이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1: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4: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11: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4: 네.
11: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11: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4: 맞아요.
11: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4: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1: 근데 아이도 누구세요?
1: 온앤오프라는
4: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4: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1: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4: 네.
11: 굉장히 관심 많아요.
1: 아, 진짜요?
4: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4: 아,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게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아, 감사합니다.
1: 기릿.
4: 오케이.
1: 기릿.
4: 나왔다.
1: 간다. 오,
4: 나왔다.
1: 명수.
4: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4: 가능하실까요?
13: 이거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3: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1: 수부 주세요?
13: 수부 주세요.
1: 저도요. 오, 예스.
13: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쓰리 수부지.
14: 쓰리 수부지.
1: 그 K뷰티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3: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13: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14: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3: 저는 그 달바의
1: 달바.
13: 스킨패드.
1: 오!
14: 달바의 스킨패드?
13: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
14: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3: 지금요?
14: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3: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13: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15: 저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3: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그렇게 또 좋은 정보.
14: 네, 좋은 정보. 꿀팁.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4: 마중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4: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4: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4: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4: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1: 그렇죠,
14: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14: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14: 맞아요?
1: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4: 오 마이 갓.
1: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14: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14: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4: 그렇죠.
1: 좋죠.
14: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4: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4: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14: 물이네.
1: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4: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4: 아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4: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14: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4: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4: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4: 뭔데요?
1: 하차할래?
14: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14: 닦아내는 토너.
1: 오, 야, 밀당을 하네.
14: 네,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14: 네,
1: 자.
14: 이건가요?
1: 맞아요.
14: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4: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14: 이거 아니
1: 괜찮아요? 아니 남자고 뭐가 아예 아파라.
14: 아
1: 가위로. 오
14: 와.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14: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5: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5: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5: 완전 적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5: 오.
1: 깔끔합니다.
15: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코코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5: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5: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15: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15: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5: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산모야?
15: 와사비 산모하고 이거 단무지.
1: 반찬통이에요?
15: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15: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15: 네. 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아,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5: 다져준다.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5: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밀착력. 하시죠.
15: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 그게 누가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15: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를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15: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15: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15: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5: 어, 시원해요. 쿨감.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15: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어요. 단무지도 먹어야죠.
15: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5: 콜라겐.
1: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15: 아...
1: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5: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5: 패드 모양이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5: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15: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15: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15: 네. 믿어주세요.
1: 네.
15: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15: 네.
1: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5: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15: 네.
1: 사실 두 개잖아요.
15: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5: 네.
1: 그럼 녹색 패드를 쓰고
15: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5: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5: 네.
1: 일석이죠.
15: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15: 좋아요.
1: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15: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틴 크림.
1: 맞습니다.
15: 네, 맞습니다.
1: 아니, 이 브랜드가
15: 네.
1: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5: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15: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15: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5: 아...
1: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5: 아, 좋아요. 좋습니다.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5: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5: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 오,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5: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5: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5: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5: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15: 네.
1: 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15: 네.
1: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15: 그러네?
1: 딱 괜찮게 됐어.
15: 나도 그래. 그치?
1: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5: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5: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5: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5: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1: 좋습니다.
15: 해야죠.
1: 마지막 네. 제품!
15: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네.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네.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유.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바로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0: 아, 섞어진 거지.
1: 촉촉해?
0: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그냥
0: 손톱까지 바르겠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쵸.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0: 그쵸.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네.
0: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바로 넣었어요, 커버. 탯줄이요?
1: 핏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1: 네, 네,
0: 핏줄을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구입했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진 거 보고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모르고. 경려해 주려고 지금 하신 네.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오프잖아요. 뷰티 온앤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2: 네,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2: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2: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Deep underwater, with almost zero visibility, a sense of tension lingers even above the surface. The busy workers lift unidentified objects from the sea. What could they be? And who are these people? The sea off Sonyudo Island in Gunsan, Jeollabuk-do Province, the site of underwater excavation of sunken artifacts. From prehistoric stone daggers to Joseon-era white porcelain, a total of 16,178 artifacts have been discovered here so far. Why are so many diverse artifacts spanning different periods being found here?
1: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0: Since the Goryeo period, Sonyudo Island has played a key role along the West Sea shipping routes.

0: ship's ore was also found.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0: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a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갈까?
1: 되려면 되긴
0: 해. 그럼 야. 몇 킬로 정도 돼요?
2: 이 애들 지금 뭐 한 4kg, 5kg?
3: 수달이에요. 저는 수달입니다.
4: 넓은 데 있다가 좀 좁은 데.
0: 그러면 일단 오기죠?
1: 어이구야.
5: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어미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발췄어. 야.
1: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0: 숨차라는 것도 그렇고 환경 지금 적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건강한 것 같아요.
1: 갑자기 많은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2: 쌀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능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3: 8월 9일날 보도가 된다면은
2: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4: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5: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큰 통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있어야 성충으로 나오는데 4개월 주기로 한번 갈아줘야 돼요.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 속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흡수한소를 전달을 해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하늘소의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하늘소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릉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에 이르는 대형의 집수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압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k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k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0: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ek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ek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1: 주목해야 될 유물이 이제 아마 봉축편인 것 같아요.
0: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1: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0: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1: 추도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0: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1: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기념명이고요. 금제식은 뭐 이제금자, 있을제자, 밥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사년 현재 남아있는 식량, 식량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0: The pongchuk sticks are known to have been used in state documents. They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Iksan Ogumsansung Fortress played at the time. The writing inscribed on the sticks made it easy to identify documents. This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Pekje's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unknown. But how was a wooden pongchuk able to withstand the passage of 1400 years?
1: 아마 이게 물속에 뻘층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0: As sediment accumulated over the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ek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ekje capital.
2: Oh, 이번에야말로 그 대갈 군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대가야의 구성인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1: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아궁이 불펴고 남은 그 컨덕터입니다.
2: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가야 성토청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성 서토추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반토추신청이 있고 그다음 전토청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토청이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야 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 제가 금성지역을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응원 소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예,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1: 크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0: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1: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정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정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 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3: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Terima kasih.

好，我们来。

가만히 있으세요. 못 뿌리세요. 나 못 뿌리세요.

0: 향기롭구만.
1: 그러게요. 아,
2: 진짜.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3: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0: 하! 노예라니.
1: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0: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2: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0: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어, 리건!
1: 네?
0: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여기 오고. 그렇지. 말린 세이지를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감기가 돈다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로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할 수 있겠는걸요.
0: 누가 나 준대?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1: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2: 페이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 말인데.
3: 아, 맞다 맞다.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잠시만요.
2: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3: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4: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3: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2: 첫 만남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4: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0: 저도 같이 가요.
2: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4: 그 펜은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2: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 준 건데요?
4: 아유, 그 펜이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2: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4: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2: 가요, 가.
4: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 아, 로렌, 이건 어때요?
3: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저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2: 편지가 왔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 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의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메이건 배우님.
2: 어, 네. 왜 그러시오?
1: 왜 그러시긴. 나야.
2: 로렌.
1: 왜 이렇게 놀래?
2: 아니, 로렌.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 다음에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이야.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2: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2: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1: 예쁘다. 꽃말이 뭔지 알아?
3: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1: 오,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리건이 최고의 배우야.
2: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3: 남장을 한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3: 고마워요. 아,
2: 잠깐. 저
3: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2: 편지?
3: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4: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로렌!
2: 그린?
4: 너 여기서 뭐해?
2: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4: 아, 그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2: 네, 그런데요.
4: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2: 아, 작가님! 아,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4: 공연 잘 봤어요.
2: 어떻게 또 감사합니다.
4: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2: 아, 네.
1: 어, 저 배우님 가시죠.
4: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4: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4: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4: 조수?
1: 그래.
4: 너 아직 글 써?
1: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아,
4: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당연한 일이지.
4: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4: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튼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1: 아버지,
4: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4: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2: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4: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2: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4: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기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2: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4: 뭐?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2: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1: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4: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저?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2: 만드라고라!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까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로미오!
3: 완벽해요.
2: 참나, 남자 남장 여자가 사랑하는 문란한 이야기? 아니, 문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1: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4: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라는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1: 마녀의 예언가,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2: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1: 인기 작가네, 인기 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저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4: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1: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2: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될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2: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1: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2: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4: 로렌!
2: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타든 세상에게
4: 패로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2: 로렌이 그랬어요.
1: 맞아.
4: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또 시작이군!
4: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2: 야, 너 진짜 잡혀가 조용히 좀 말해.
4: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그 자체로 빛나니까.
1: 웬일로 맞는 말 좀 하네.
2: 데이지 말이 맞아요. 로렌.

0: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아,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짜!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알아버렸는지 당신은 아시겠지. 무대 위 모든 대사, 내가 봤던 대사, 모두 어릴 적 들은 내용, 전부 무대 위에 있었죠. 큰일 났죠. 로렌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죠? 제게 이건

0: 내 작품이 표절을 당했다고?
1: 로렌? 야, 잠깐만 로렌 잠깐만 이거 맡아주세요 로렌!

0: 결혼할 거야. 대체 누가? 방금 모두 엉망이 됐어. 여기 가꾸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 대본이 사라졌어.
1: 제 노트도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0: 안돼. 아,
2: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허상을 그대로 믿게 둘 것인가?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긴 모든 죄송범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진짜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2: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에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2: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왕실에서 손을 쓴 거라면 우리 화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난

0: 결국 이렇게 돼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1: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1: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하원은?
1: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1: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1: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1: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1: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1: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1: 넌?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1: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화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2: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죠.
0: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전달하고

더 이상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을 내야 돼.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라는 소문이 세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0: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했고, 때문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1: 나도 셰익스피어다.

0: 나도 셰익스피어다.
1: 우리도 지키고 싶어요.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가 쓴 글도요.
0: 아, 나 이럴 때라도 주인공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해요 로렌.
2: 영웅놀이 혼자 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1: 창을 흔들고 글로써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0: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2: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1: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나왔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0: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1막 3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2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2: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기

0: 곧 왕실 경찰이 도착할 거야. 극장 밖이 벌써 소란스러워요.
1: 그래, 잡아갈 테면 잡아가 보라지. 연극의 막이 한 번 더 열리겠네요.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또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1: 혼 좀 내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4: 사람들 떠드는 하 신났다.
3: 과연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1: 아, 기막힌 연극 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와, 나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5: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2: 그래, 면제부.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민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걸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 커요. 저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건 너무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바이올린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싫었고 음악도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엄마는 나를 두고 학생들을 레슨을 할까? 왜 엄마는 나를 두고 공연을 가실까? 이런 느낌 때문에 음악에 대한 큰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플루시라는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아, 음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플루시라는 악기가 선율 악기잖아요. 그런 멜로디에 심취되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저의 숨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플루트 같은 경우는 소리는 악기가 내지만 악기와 입술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 맞는 그 공기의 각도나 압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관악기로 예를 들자면요. 색소폰이나 오보에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이 취구를 전체를 다 막고 그 압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룻은 이 구멍을 살리면서 이 주변 근육의 압력과 정말 미세한 그런 차이로 소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플루트 하면 이미지가 그냥 예쁜 이미지, 그냥 좋은 멜로디를 이끌어가는 그런 악기,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이 테크닉도 많이 발전하고 악기 자체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현대곡들을 들어보시면 아니 플루트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 아 이렇게 굵은 색채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한 음이 아니라 두 음을 동시에 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순환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끝까지 불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커티스 음대라는 대학교의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학교에서 연주도 많았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적스럽게도 어느 날부터 악기를 조금씩 들 수 있게 되었고 또 느린 곡부터 천천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줄리어스 베이컨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너는 테크닉과 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슈망의 로망스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너무 아름다웠다. 너는 더 나은 뮤지션이 될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 손가락 다 성하고 악기를 불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니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네, 계속 지금까지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바이올린 곡들이 더 각별해진 이유는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배웠어요. 그게 딱 7일 동안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7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도쿄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하러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저한테 쓰여진 곡이 다 합치면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윈터 제스민이라는 곡이 있어요. 작곡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냐면 내가 너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 윈터 제스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혼자 12살 때부터 유학길에 올랐고 너의 그 외로웠던 홀로서기 했던 스토리와 또 손이 아팠던 거를 견뎌냈던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강인하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곡도 하나의 음을 오랫동안 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음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저로서는 지나온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신시내티 심포니의 단원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냥 연주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벌써 1년 사이에 몇만 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올렸고 또 다음 영상을 올렸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내 채널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 자주 물으시는 질문, 뭐 떨릴 땐 어떻게 하나요? 풀 소리는 어떻게 잘 낼 수 있나요?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떤 주제든지 이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청중들한테는 좋은 연주를 보여줘서 감사하다. 또 저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배우고 영감을 얻고 이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제 음악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잘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순히 우리가 즐겨줄 때, 우리가 그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음악이 본질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 여러분께도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한 거를 처음으로 기억나는 건 아마 성당의 성탄절 행사에서 5살 때였어요.

했던 것 같은데 로돌프 사슴코를 불렀던 게 아마 첫 저의 무대였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조수미 키즈여가지고 조수미 선생님을 보면서 자란 꿈을 키운 그런 세대인데 서울대에서 다니는 동안 각종 국제 콩쿠르나 국내 콩쿠르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시작하고서 1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필리페 레벡의 소프라노가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 내일 공연인데 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필리페 레벡에는 고음악에서 그 거장 중에 거장으로 유럽의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직전 시즌이라 잘하는 소프라노들은 이미 부킹이 다 끝난 상태여서 무대 한 번도 데뷔하지 않은 23살 저에게까지 온 거죠. 리허설장에 가서 공연 시간 전에 정말 제가 한 번씩밖에 불러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 리허설이 끝났을 때 저는 몰랐는데 필립 헤레비게 선생님은 저희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친구를 어디서 찾아냈냐고 되게 gold, her voice is like gold 그러셨대요. 그때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콘서트는 하는데 오페라는 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고향 친구이자 정말 다른 고음악의 거장인 노르네 야콥슨은 오페라도 많이 하거든. 너는 그 친구를 꼭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몇 년 후에 그분과 모차르트 오페라를 가지고 투어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맡은 역은 좀 못된 맹랑한 하녀 역이었고 내일이 공연인데 지자가 저한테 가련한 여주인공을 해야 되는 분이 너무 아파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 역까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오페라에는 레치타티버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준스알 피닐 모멘토 게고드로센 오히려 오페라보다 아리아보다 훨씬 말이 많은 건데 그 말을 너무 외우기가 어렵고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에스트로가 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니까 저한테 넘어온 이 챌린지를 꼭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잊혀지지 않은 정말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덴바덴 페스트슈필하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생방송으로 나가는 돈조반니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사실 그 돈조반니의 첼리나 역 때문에 제가 유럽에서 되게 이름을 얻은 또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첫 장면에 결혼식 장면이어서 제 신랑이랑 막 나와서 놀다가 돈조반니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돈조반니가 저 여기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저를 들어서 그 창가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건데 이 돈조반니 친구가 당시 26살로 굉장히 어린 친구고 데뷔여서 저만큼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들어올려서 저를 창문으로 거의 내던져 버렸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서질 못하고 거의 뒤로 나간 거예요. 정말 발끝만 여기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난 지금 첫 장면인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다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정말 발레리나처럼 이 발과 이 손끝에 이렇게 하고 겨우 그걸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찔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한 작업 중에 제가 외국에서 작업한 음반들이 30여 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가까이는 월드 프리미어 레코딩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녹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보도 유실된 게 많고 세계 최초의 녹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녹음이 없었던 음반이니까. 그러면 아무도 해놓은 경험치가 없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음반을 하게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좀 막막하게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음악을 이 라인을 어떻게 가져갈까? 라샤 키오피앙가 이거를 라샤 키오피앙가 이렇게

더울 긴 라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걸 아무도 노래 안 했다면 라샤가 레트 나 그렇게 한 내버려 두라는 말이어서 라샤 키오피앙가 그렇게 한숨을 지으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저와 음악감독인 지휘자가 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제가 평생 고음악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사를 노래하느냐였어요. 그 말을 잘 전달하는 데에 저희의 책무가 되게 컸었어요. 책임이 크니까 라샤 키오피앙가 그 피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라샤 키오피앙가 피앙가 할 수도 있고 피앙가가 울음이거든요. 내가 울게 해주세요니까 라샤 키오피앙가 아니면 라샤 키오피앙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녹음이 되거나 그렇게 공연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레퍼런스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음악의 레퍼런스가 된다는 건 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보람있는 정말 보람있는 작업이었네요. 아마 제가 고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해본 곡을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누가 하지 않았는데 이 곡을 선에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 이 뮤지컬에서는 이 주인공이 파리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되는 주역 가수가 되는 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소프라노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미국 연출자분이 제안이 왔었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무대마다 120%씩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점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한 어쩌면 행운이라고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2011년도에 세계 예술 가곡 페스티벌 때 한국 가곡으로만 리사이트를 하는 그런 곳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 가곡을 드디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이 한국 가곡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그 격변의 역사랑 똑같더라고요. 한국 가곡으로만 된 앨범을 인터내셔널한 국제 레이블에서 내는 게 제 꿈이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음반을 낼 때 한두 곡 정도 넣는 거 말고 한국 가곡을 이게 한국 가곡입니다라고 하는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앨범을 정말 우리나라 한국 곡다운 곡들을 섞어.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프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웃.
2: 와우. Yeah.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1: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매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아,
4: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4: 괜찮아요.
1: 아,
4: 예.
1: 네.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
5: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5: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6: Hello, I'm Anna from Portugal.
7: Hi, I'm Marina from Serbia.
5: Oh.
8: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5: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6: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5: Oh, what drama?
6: Many.
5: Many,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6: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5: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6: Yeah.
5: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6: TikTok.
5: Yeah. Or TikTok.
6: TikTok.
5: From TikTok.
6: TikTok.
5: Instagram.
6: Yeah.
5: Oh, then you got a
6: ChatGPT.
5: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6: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5: Oh.
6: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5: Oh.
8: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5: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6: Okay.
8: It's a long list.
6: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5: Oh.
6: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9: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photo.
0: Oh! 많이 찍었는데요?
9: And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5: Toner.
9: Round lip.
1: Round lip. Dokdo?
5: Dokdo. Dokdo. It was good.
9: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5: Mm-hmm.
9: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5: Yeah.
9: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 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 됐을까?
10: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0: Hello. Nice to meet you.
5: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11: Oh, are you guys couple?
8: Oh, yes, married. We're married.
5: Oh, really?
8: Yes.
5: Oh, my God.
1: Congratulations.
8: Thank you.
1: 1 year plus. 신혼부부입니다.
5: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8: Yes.
5: Oh, really? Yeah. In Korea?
8: Yeah.
5: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8: Usually, I get 정정수.
1: 정샘물.
0: 정샘물. 정샘물. 어, 정샘물. 정샘물이 뭐죠?
1: 그 이제
8: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8: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beauty items actually.
5: What about you? You there?
12: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5: Oh.
1: When you buy,
8: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2: important thing?
12: I look at reviews.
5: Reviews.
12: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0: 의식 like a car crash.
1: Yes, yes.
0: You cry, you know.
2: 얘 뭐야?
0: Down.
1: Yeah, I know. Yes.
0: Yeah,
2: this is KBT program.
1: Okay, sorry. Oh, yeah.
3: Sorry about that.
4: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5: 그 공기가 좋아요.
4: 진짜.
5: 아,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4: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 네.
0: 아, 진짜로요? 아.
4: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6: 성분을 많이 보죠.
0: 성분.
3: 네. 아, 성분.
1: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4: 히알루론산. 네.
7: 우리는 기미 광채. 네.
8: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4: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7: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3: 달팽이.
7: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3: 아들도
8: 우리 아들 최고.
1: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4: 샀어요?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4: 오, 이거 한번
1: 배송 완료.
4: 야,
0: 오, 많이 사셨네.
4: 많이 사셨습니다.
1: 한 배송 완료. 진짜로.
4: 말은 하나 사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 네, 요것도 나, 요것도 산 거.
4: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팅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 네. 네. 네. 거짓말 아니죠?
4: 네, 완전.
0: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4: 맞아요.
1: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4: 맞습니다.
3: 맞아요.
1: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3: 그래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 아이도 누구세요?
4: 온앤오프라는
3: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4: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3: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3: 좀 네.
1: 물에 관심하잖아요.
4: 아, 진짜요?
3: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4: 아, 예, 감사합니다.
3: 아,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4: 네,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4: 기릿!
3: 오케이.
4: 기릿!
3: 나왔다.
4: 간다.
3: 나왔다.
4: 명수!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3: 가능하실까요?
4: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9: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4: 수부 주세요?
9: 수부지.
4: 저도요. 오, 예스.
9: 저 수부지.
4: 오, 예스.
3: 오!
4: 스리 수부지.
3: 수부지.
4: 그 KBT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9: 종종 한 번.
4: 아, 진짜 종종?
9: 2주에 한 번.
4: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9: 저는 그 달바의
4: 달바.
9: 스킨 패드.
4: 오.
0: 달바의 스킨 패드.
9: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4: 아, 진짜요?
0: 네.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4: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9: 지금요?
3: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9: 아, 찾았다.
4: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9: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4: 혹시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9: 달바가 이 스킨 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0: 도 한번 하고 팩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2: 네, 좋은 정보. 꿀팁.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3: 화이팅!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3: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4: Let's go!
1: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3: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3: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1: 자, 와.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3: 뭐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3: 맞아요?
1: 또 괜히 오,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3: Oh my God.
1: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3: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3: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3: 그렇죠.
1: 딱 좋죠.
3: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3: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3: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3: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3: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3: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3: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3: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3: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5: 오, 좋다.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3: 뭔데요?
1: 하차할래?
3: 닦아내,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3: 닦아내는 토너.
1: 오, 야, 밀당을 하네.
3: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3: 네,
1: 자.
3: 이건가요?
1: 맞아요.
3: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닦토란.
3: 네. 네.
1: 이거 꼬맸어요 이거?
3: 이거 아니
1: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3: 아
1: 가위로 네. 오
3: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네. 제거가 중요하다고
3: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3: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3: 아, 화장솜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아... 자극적이지 않게.
3: 완전 적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3: 오.
1: 깔끔합니다.
3: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독도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3: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3: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3: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산모야?
3: 와사비 산모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3: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3: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3: 네. 어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3: 다져줘요.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3: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3: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 그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3: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3: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3: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3: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잘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3: 어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3: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3: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3: 콜라겐.
1: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패드팩을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3: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3: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3: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3: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3: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3: 네 믿어주세요.
1: 네.
3: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3: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3: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3: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3: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3: 네.
1: 일석이죠.
3: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3: 좋아요.
1: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3: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틱 크림.
1: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변기였어요.
3: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3: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3: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 아...
1: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3: 아 좋아요.
1: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3: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3: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3: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3: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3: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3: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3: 네.
1: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3: 좀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3: 나도 그래.
1: 오.
3: 오 그치?
1: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3: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3: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3: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1: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제품.
3: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샘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3: 네.
1: 근데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3: 오.
1: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3: 네.
1: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죠.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3: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1: 유.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와!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네. 안 되죠?
3: 바로 안 돼요.
1: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3: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 어, 훨씬 더.
3: 촉촉해?
1: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3: 형
1: 손톱까지 바르.
3: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3: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3: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1: 그렇죠. 뭐
3: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3: 좋아요.
1: 진짜?
3: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 오 그러네.
3: 예.
1: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네.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3: 핏줄.
1: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3: 네, 네,
1: 핏줄을 가려버린다.
3: 네.
1: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3: 네, 네, 네.
1: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1: 그쵸.
3: 이번엔 형부터 골라.
1: 저는
3: 네.
1: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크림 고르겠습니다.
3: 아, 수딩크림.
1: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3: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3: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1: 그쵸.
3: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 진짜요?
3: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1: 경쟁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3: 네, 그래도 한번
1: 좋습니다.
3: 해보죠.
1: 저 가보자.
3: 네, 렛츠고.

0: 이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자.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0: 잘 잤어요?
2: 언더는 아주 편하는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근데 경험이지.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0: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2: 그래?
0: 괜찮아져요.
2: 알겠어, 알겠어.
0: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2: 야, 라면. 라면 합시다.
0: 배고프죠?
2: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 달팽이들.
0: 라면은
2: 짜장 볼게. 라면!
0: 라면.
2: 잘 잘했습니다.
0: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2: 있어야지.
0: 오, 와우. 맛있겠다.
2: 짜맛. 이거 양이 너무 많이 있잖아.
0: 아니야, 괜찮아.
2: 아니야, 괜찮아.
0: 비주얼. 라면 먹게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2: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0: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2: 그래서 두 개? 두 개 떼는 거야.
0: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2: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0: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2: 아, 진짜? 그 정도까지? 근데 맛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이따가
0: 파래도
2: 이따가 옥수수도 다시
0: 좋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2: 그러면 뭘 추가?
0: 이게 먼저 건져야
2: 돼. 아, 진짜?
0: 건져서.
2: 네네네.
0: 그때 물 추가하고.
2: 오케이.
0: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2: 네.
0: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2: 그렇지.
0: 조식, K조식.
2: 아,
0: 디저트.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서 가자.
0: 이게 원래. 가자.
2: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0: 네.
2: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아침. 아니야, 뚜껑을 왜 보고 있어?
0: 여기 이렇게 뚜껑 있어.
2: 네.
0: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
2: 와우
0: 이렇게.
2: 그럼 이거 넣을게.
0: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형 이거 도와줘요.
2: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0: 따란.
2: 움직이면 더 심하지 않아?
0: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2: 뒤에 있어. 뒤에 있네.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Oh.
3: 며칠 무서워요?
0: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2: 준비해. 라면 넣어.
0: 도망.
2: This guy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걸?
0: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려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2: 응.
0: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2: 강아지예요.
0: 자, 먹어보자.
2: 아, 맛있게 드세요.
0: 맛있네.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도 먹어봐요.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2: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0: 이거 짠.
2: 짠.
0: 짠.
1: 와! 고소하네.
2: 바로 국물 마셔야 돼.
1: 와!
0: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2: 그러네. 대박이네. 형, 이거 같이 먹어요.
0: 역시.
2: 맛있어.
0: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캐나다랑 완전 다르죠?
2: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0: 폴란드는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 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2: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0: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사와시킬까?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2: 와!
0: 배드민턴.
2: 배드민턴.
0: 근데 좀 신기한 거.
2: 너무 큰데?
0: 엄청 커.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2: 난 바본가 봐.
0: 하루 종일 못할 듯.
2: 둘,
0: 셋, 넷,
2: 나, 다섯, 여섯, 일곱,
0: 여덟,
2: 아홉,
0: 열.
2: 일부러 했어?
0: 아, 더. 씨.
2: 10개, 베이비.
0: 가자.
2: 챔피언.
0: 아, 개토.
3: 또 꺼냈어.
2: 아, 해본 적이 없어.
0: Let's do it! 해보자.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이걸로 해봐요.
2: 아, 준비됐어?
0: Alright.
2: 하나, 둘, 셋!
0: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2: 뭐야
0: 서커스야?
2: 어려운데?
0: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2: 몸 말고 이렇게.
0: 이렇게. 와 와.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 있었는데 가먹었어. 아, 그냥
2: 이것도 부셨네.
0: 아니야. 맞아.
2: 아, 이거 부시면
0: 돼? 서커스네.
2: 서커스 아줌마.
0: 이것도 부셨잖아.
2: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래.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어, 좋아. 준비해줘.
2: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3: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2: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3: 아, 네네네네.
2: 여기 껴.
1: 아, 와.
2: 이렇게 하고.
1: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2: 아,
1: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있지.
3: 또 화려해.
2: 형, 나는 포기 안 해.
3: 와우.
2: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원피스. Let's do this.
3: Is ther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주가 내줘야 돼, 그치?
2: 형이 할래요?
1: 몰라.
3: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1: 봐봐, 이 돈 너무 좋은데?
3: 딱 좋은데, 이 돈.
2: 됐음? 여기 줘요.
1: 봉투, 봉투.
3: 봉투 준비돼.
2: 오케이, 오케이.
3: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렇게 줘. 그러면 이게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2: 된 거야.
3: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2: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1: 있어?
2: 하나 더. 오, 땡큐.
1: 미안.
3: 맛있게 드세요. Let's go. 짠.
2: 짠.
3: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2: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1: 밤새까지.
3: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분들만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2: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3: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2: 갈까?
3: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더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이네.
1: High fashion. 어, high fashion 그 얘들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오케이.
1: 여기 여기 와서.
0: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나? 너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했어. 나 아저씨 포즈.
2: 야,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원숭이야. You're a 이제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1: 아, 그러네. 무 시즌.
0: 무?
1: 끝났어.
0: 아, 아닌데?
1: 아니야?
0: 아니야, 형.
2: 뭐야?
0: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저거 감자야.
1: 와우.
0: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올라와.
1: 너무
0: 여기 강원도다. 강원도.
1: 너무 궁금해. 강원도, 강원도.
0: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1: 아우.
0: 아니면 해시 브라운.
1: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어떤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0: 감자만 건강하네.
1: 와우, 이거 뭐야?
0: 이거 뭐야?
1: 와와와. 어? 소?
0: 소, 소.
1: 와우. 대박.
0: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좀 생각했는데.
1: 안녕.
0: 안녕.
1: 오, 이제 냄새. 아, 예. 어, 이제 예, 농장 냄새.
0: 소.
1: 너무 이뻐. 와우.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0: 맞아.
1: 와우.
0: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1: 와우,
0: 엄마한테 혼나.
1: 아, 이거 클래시, 캐나다, 클래시. 캐나다 소.
0: 그게 아마 젖소? 우유.
1: 오, 큐, 우유 나와. 큐 정포와.
0: 어릴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가 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1: 아, 예, 예, 예, 예. 힘이 너무 세.
0: 와, 이 똥내서 너무 심해. 이거 알아, 형?
1: 아, 아니요. 이게 제가 컸던 물.
0: 이게 그거 몰라?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어.
1: 아,
0: 근데 피었어, 지금.
1: 한국의 대표적인 것 아니야?
0: 국화.
1: 국화?
0: 이, 무궁화. 우리 곰보니 찍어줄게. 에겐남. You know?
1: 제가, no.
0: You know 에겐남?
1: 왜, 왜,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1: 아! 맞아요.
0: 테토나월 에스트로겐 남자.
1: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1: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1: 예.
0: 어,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3: Oh, hello. What's up?
1: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gang?
0: Hi.
1: Hello. 안녕하세요.
3: Nice to meet you.
1: Wow.
0: Nice to meet you.
1: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1: 홍천 MG.
3: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요?
3: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3: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서.
1: 예,
3: 아, 맞다,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하는데.
1: 어.
3: What's your name?
1: Paul.
3: Paul.
0: Matthew.
3: Matthew.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3: I'm Hot Potato.
0: 핫포테이토?
3: 핫포테이토.
0: 뜨거운 감자.
3: 아, 뜨거운, 아,
1: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4: 저는 보보입니다.
1: 보보임?
4: 보보, 보보.
1: 보보입니다.
0: 보보. 반갑습니다.
1: 보보임. 뜨거운 감자,
3: My
1: 보보임.
3: name is Jojo.
1: Jojo. 아,
3: Jojo.
1: 그 일본 만화 같다.
3: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1: 조씨.
3: 네, 조.
1: 오케이, 조씨 아니에요. 조씨, 조.
0: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어떤 거요?
0: 어, 몇 살이세요?
3: How old are you?
5: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3: 어?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1: 그래서 형.
3: 동안이시다. 어. 보보, How old are you?
4: 96.
0: 96, 동생.
3: 94.
0: 94.
3: 32.
0: 저는 95.
3: 오!
1: 아! 폴! 나은 한 살.
3: 와! 한 살?
1: 진짜 나이로.
3: 와, 대박.
1: 대박,
0: 진짜.
3: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아, 형님.
3: 이렇게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3: 자, 그럼 한번 그러면서 한번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3: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보렴님.
0: 물 채워 있네? 근데 물 없어.
1: 형님, 뭐.

0: 잘 됐어요.
1: 포션에.

0: 문제는 우리 가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이렇게 잡는 이 가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가슬기.
1: 네.
0: 가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가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어, 가자.
2: 고모님 잠시만요.
3: 아니, 아까 저기 있었는데 네. 여기 없어. 왜, 왜, 왜?
2: 바구니 안에 들고 계시니까.
4: 와, 공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안에. 여기.
4: 아, 여긴데 있어, 아마.
0: 있어요? 왼쪽.
1: 봐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0: 하세요.
1: 이게 또 고기가
0: 캐러미안 이거 삼겹살이죠?
2: 이게 아 감사합니다.
0: 삼겹살 이렇게
2: 이거 먹어요.
0: 찌개. 된장.
3: 된장.
4: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5: 그다음 드셔보세요.
0: 계속 맛이 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5: 네, 바로.
0: 오. 오.
2: 맛있네.
0: 와. 와우. 다르네. 와우 와우 와우.
1: 바로 고기 쌈.
0: So fresh. So good.
2: 쌈 싸 먹어야지.
0: 와우 와우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4: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3, 4, 5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0: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6: 스텝으로 처음에 도와서 일을 하다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5: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됐거든요.
0: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정말이야 거봐 맹맹맹.
4: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0: 했드래요?
4: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0: 예 먹었드래요.
4: 레요.
0: 먹었드래요. 했드래요?
4: 여행 갔어요?
0: 했드래요.
4: 여행 갔드래요?
0: 근데 요 주가 갓드래요? 맞아?
4: 맞아.
0: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갓드래?
4: 그건 아니야. 반말은
0: 야, 내가 갓드래!
4: 잘못 먹어
0: 엎드래!
4: 잘못 먹어 엎드래요.
0: 엎드래. 아,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도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4: 알겠습니다.
5: 그럼 매튜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2: 제가 원래 폴란드에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백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5: 근데
2: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전에.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대로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0: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she wanted some. 뭐 하고 있어?
1: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0: 감자, 감수수.
1: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0: 잠깐만,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보았어. 이거 뭐야? 홍천 떡?
1: 떡.
0: 호떡? 호떡이야?
1: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괜찮아?
0: 어, 옥수수
1: 좋아해?
0: 먹자.
1: 그러면 지금 출발할까? 한 10분 뒤? 준비 다 됐어?
0: 오케이, 그럼 okay, cool. 가자.
1: Let's go.
0: Let's go.
2: 친구도 매미살이 진짜 귀찮다. 어, 진짜 진 여름이야.
1: 진 여름.
2: 진 여름.
1: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2: 어.
1: 근데 진짜 크다.
2: 엄청 이뻐.
1: 물도 엄청 크네.
0: 와, 여기 나무? 뭐 있지? 이 나무 봐서 장난 아니야?
1: 그러네.
0: 와. 엄청 크다.
1: 그리고
0: 200년 나무야?
1: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2: 어, 그렇게. Amazing garden.
1: 어?
2: 아마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0: 저기요.
1: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1: 네,
0: 네,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한번
1: 네,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네.
1: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2: 어.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육구강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1: 먹고 아, 재미로.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해서 빈대 한 장만 덮으면 얼질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1: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자,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3: 그러게.
1: 그. 자.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4: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신기하식 쓴다니까.
4: 와우, 대박.
1: 네,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2: 네, 시원합니다.
3: 부채. 바나나 부채.
2: 은행나무입니다.
3: 은행나무.
1: 혹시 이거 그 나무도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요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 오, 아, 진짜?
2: 네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3: 잘.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3: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0: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래.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0: 네, 이게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방충이나 그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1: 아.
0: 이거보다 저쪽 거 하나 따볼까요? 요거 따보세요. 요거 따시고, 요거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0: 살짝 돌리면서.
1: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0: 네, 잠시만요.
1: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1: 어, 내 거.
0: 오케이.
1: 어, 딱 있었다.
2: 와, 색상 보면.
1: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0: 구독.
1: 짜란.
2: 어, 형 거, 형 거 제일 이쁘다.
1: 아, 그래서 바로 뭐,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1: 와,
0: 맛있죠?
1: 엄청 달아.
0: 오,
1: 아이, 이, 와, 진짜 맛있어.
0: 자,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2: 그래요?
0: 보시러 가시죠.
2: 이거보다?
0: 오, 어, 빨리 가요.
1: 갑시다.
0: 렛고. 이거 내 건가? 다 온 것 같은데요?
1: 오우, 와우.
0: 저게 바로 호비입니다, 호. 저게 바로 호비입니다, 호.
1: 아우!

0: 거기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들었어요?
1: 그냥 태우모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기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0: 예쁘게
1: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자연스럽게.

0: 확인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0: 맞아. 이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Yeah. 얼굴 안 보여.
0: 예.
2: 나이스. 오셨으니까.
1: 저 이렇게
2: 꿈의 풍경을
1: 네.
2: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3: 아, 진짜요?
2: 고가 사다리.
3: 고가 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3: 네.
1: 오, 재밌겠다.
3: 와. 와!
1: 오, 약간 놀이 끼고 다는 느낌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3: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3: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1: 자, 한 분씩.
0: 아, 먼저.
1: 한 명씩.
0: 먼저 가.
2: 자, 이거
1: 하나. 올라가요.
2: 쭉 올라가세요. 쭉.
3: 와!
1: 와, 진짜 높아.

0: 오케이 끝.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멋있다.
1: 멋있다.
2: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2: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 먹지 말고.
2: 오케이.
1: 자,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호비 원래는 미국 이 과잖아요.
3: 네네.
1: 미국 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 아우. 거꾸로.
1: 이게 호비.
3: 네.
1: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3: 아,
1: 살짝.
3: 네.
1: 써요. 살짝.
3: 먹어봐요.
1: 요 이제 먹어.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3: 네. 그러네요.
1: 정신 안정.
3: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1: 그 맛있었어요. 씁쓸한 그
3: 네네네네네.
1: 아우. 조금 있다.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너무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테이스팅. 너무 궁금해요. 아우, 텐션 죽인다.
1: 짠. 오!
0: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2: 그쵸.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2: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2: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2: 좀 숙성이 한 2주 걸리죠.
1: 아, 예예.
0: 근데
1: 예.
0: 그래도 금방
2: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와, 한 달, 두 달, 세 달
0: 1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2: 아, 그래?
1: 조금 센 느낌 있어요.
2: 진하죠.
1: 네, 진한.
2: 호불호도 약간 진한 맛도 있고. 네. 알콜도 좀 셀 거예요.
0: 몇 도일까요? 8%?
1: 이게 7도?
2: 8도? 맥압을 달았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했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콜 성분이 확 달라지죠.

0: 그리고그
1: 야술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님이잖아
0: 예이
2: 게여기다콧물하나딱넣어
1: 어좋다좋다
0: 와우
1: 오장식내가좋아하는거 이것도짠
0: 원샷
1: 뜨거울걸어근데향부터약간
2: 오쓰죠
1: 그
2: 짜짜름
1: 보리차둥글레차섞인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이게향이그풀향이되게산다고해야되나
2: 짜짜름한게이게홈맛이죠
1: 근데이렇게홉하는농장많이없잖아요한국에그거무슨생각하셔서그게
2: 여기를원래는한80년대홉을많이했었어요아버님쫓아서많이했었고우리동네에서만한50톤생산을했었어요
1: 와、네、
2: 그래다가이제이게인건비가오르고그러니까다없어졌다가다시이제제가아이걸한번해봐야되겠다그래서이걸찾아다녔죠그래서요걸찾아서증식해가지고이거를계속홉농가인데지금여기서아홉농가가같이홉농사를
0: 네네네네그게혹시나그홉스그맥주만드는회사한테팔아요
2: 아그렇게도팔고이제요게이제건강식품
0: 아건강식품
2: 아네네수면유도제뭐이런쪽으로도좀생각그쪽으로많이나오고
1: 이거、네、벌써안그신경안전된것같아
0: 데이맥주도궁금해요
2: 아그
0: 흑맥주먹어볼까요네됐어요감사합니다
3: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0: 선배
1: 선배.
2: 아 근데 너무 좋다 그거.
3: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농장일 같은. 아,
4: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3: 어, 네네.
0: 아,
3: 네.
0: 한 방법 알아요.
5: 가시죠.
0: 아,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3: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3: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져오시면 옛날에 저가 먹던
0: 네네네네.
3: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네네.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4: 그렇죠. 일합시다. 야,
2: 아야. 오, 잘 딴다요. 살짝 굴리면 돼.
0: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예. 할 수 있지. 허! 하야.
5: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2: 마지막!
0: 이제 그만해! 알겠습니다.
6: 어때요? 진짜 끝까지. 야! 만족하세요?
2: 네.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6: 네.
3: 땀 많이 났어요?
2: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6: 네.
2: 좋아요.
6: 네.
0: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7: 5월 한 9일?
0: 5월 9일?
7: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5: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네. 그리고 8월 11일 뭐, 수확.
7: 또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0: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 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3: 옥수수 전이라고 하는데요.
0: 네.
3: 옥수수를 네. 이렇게 옥수수 있으면 이거는 칼로 점여요. 옥수수를 딴다래죠.
0: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0: 오, 인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0: 그러면 점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2: 좋아요, 막걸리? 네.
0: 아, 그럼요.
2: 없어서 못 먹어요.
3: 한번 씻어주지 않을까요?
2: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부터 해야 돼.

0: 나가시는 거네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0: 이거를 한 곳에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자, 누워, 누워.
2: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누워.

0: 자연스럽게
1: 천천히
0: 하죠. 아무것도 안 적고.
1: 예예예.
0: 독주지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4: 오, 좋은 날. 초등학교. 와.
2: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니.
5: 독주만큼. 저를 먹어요.
3: 예. 어, 주세요.
5: 네.
3: 감사합니다.
4: 어, 감사합니다.
6: 거기 한번 맛보시고서는요. 네, 익숙한지. 맛이 없던
5: 점은요,
6: 한번
2: 더. 맛이 어때요?
1: 네.
6: 간 순간 간을 만들었어요.
2: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2: 간장 맛을 한번 같이 돼요?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2: 악수수.
6: 이거는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5: 네, 안 넣어도 돼.
2: 어때요?
3: 맛 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2: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주워 먹으면
5: 그래서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2: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될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쳐보시는데
5: 여기도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처음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끝내가지고
6: 익었을까요?
5: 익었을 것 같아.
2: 아, 이거 파슬 카트라고. 네네네네.
5: 맛있다. 볼 수 있어요. 갔으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3: 네.
2: 야, 맛있게 마시는가 보다.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 같아.
1: 저 잘 먹어요.
5: 얇게.
1: 그 고소한 게.
6: 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단짠으로 음식을.
2: 예전엔 유일한 게 시골서 이런 부치기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3: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2: 그럼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게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예요?
5: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5: 네.
1: 오, 대박.
3: 그게 약간 재밌죠. 그 변하지 않고.
2: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많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1: 그렇죠? 그러네요. 네.
3: 시골 와야 돼.
2: 시골.
3: 시골 와야 돼.
6: 시골을 해달라.

0: 즐거웠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들 너무 잘 우리랑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자이에요. 뭐 아니면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감사합니다.
2: 돌아갈게요.
3: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